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세대에서 세대에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뜰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의 교회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과 함께 뛰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보이지 않는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인데요.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혹시 오늘 지금의 수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처럼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보다 충성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치열하게 살아낸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방울을 가장 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뜨라니 오늘도 응원할게요.

십자가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내 인생의 찬양.
1: 네, 안녕하세요. 중앙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한원석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서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좀 차가운 거를 여름이어서 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차가운 걸 먹으면 속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또 쉽게 걸리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미지근하게 먹거나 조금 뜨거운 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더우면 한 번씩은 먹기는 하는데 오히려 뜨거운 걸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원한 건물 안에 있는 게 여름나기의 비결이지 않을까요? 제 이름은 한원석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돌이 되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교회의 돌이 되라, 사회의 돌이 되라, 한국의 돌이 되라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뭐 주춧돌 이런 것들도 좋겠죠. 저는 이름에 만족합니다. 제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우선 쉽게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특이한 것 같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중앙교회에서는 이번 여름 행사를 계속해서 저희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로 구성된 우리 권사기도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 수련회,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또 유치부 수련회,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 가면 항상 말씀을 2시간, 1시간씩은 꼭 제가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친구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말씀 말고 그 전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제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우리 수련회 장소로 좀 갈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정말로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행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예배하는 성도님,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목포에서 화순에서 지금도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저희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섬기십니다. 그런데 벌써 12월까지 거의 다 찼다고 그러면서 내년을 벌써 기약하시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세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찬양

였으면 좋겠다라는 찬양들을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은 소리엘의 전부라는 찬양입니다. 소리엘 1집에 있는 찬양인데요. 제가 처음 이 찬양을 가지고 찬양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 나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생각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네,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너는 내 전부야, 너는 내 사랑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제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지금도 한 번씩 듣는 찬양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한 분이라면 저희 아버지를 제가 꼽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버지의 목회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말씀에 최선을 다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제 귓가에 들리고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어요.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는데 목회자로서는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당시에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겠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도의 일이라면 한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던 아버지.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은 너무 기쁨의 모습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모습이고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이 모습이 참 불평의 모습, 원망의 모습이었는데 저에게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사실은 저도 강대상에서만 볼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고 아프셨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겐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투정도 하고요. 힘들다라고 투정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주로 질문을 많이 저에게 던지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안 하시고 저의 의사를 먼저 항상 물어보시고 그거에 관해서 저희는 이제 이야기하는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 시야를 많이 넓혀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이 말은 제가 못해서 지금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버지가 꿈에 잘 안 나타나요. 꿈에 안 나타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투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 그 살아생전 하는 것처럼 어깨를 툭 치시면서 야, 안 힘든 게 인생이 어딨냐 이랬는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제가 못해드렸어요. 꿈에서. 근데 참 감사합니다. 그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였는데 아 그래 모두가 다 힘들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도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양을 저도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양은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것을 저희 아버지의 1번 곡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낭망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인생이 그 순간이 상황이 역전되는 거지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저도 많이 부르고 많이 듣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아내를 먼저 해야 되네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버지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만나서 3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웨딩 포토를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 처음 손을 잡고 웨딩 포토를 찍었으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다시 촬영을 한 번 더 했을 정도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 사실 성향이 많이 달라요. 저하고 많이 다른데 오히려 그 다름이 저희를 잘 길을 잡아주는,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겠고, 저희 성도님들은 저보다 우리 아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저희 아내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항상 어려운 성도님들 기억하고,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데 저희 아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항상 인사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많이 받는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하는 자녀들이 참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막내가 5살인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나누고 항상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도 항상 찬양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 자녀인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그게 자랑스럽고, 기도할 때도 항상 밥 먹을 때도 아멘을 큰 소리로 하고, 저희 첫째는 통성 기도할 때 주여를 너무 큰 소리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잘 자라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너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곳곳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갈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 박종호 씨의 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우리 박종호 씨는 한국이 낳은 유명한 CCM 가수 중에 한 분이시죠. 지금도 많은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처럼 한 여인을 끌고 율법사들이 와서 주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깨끗하다 말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박종호 씨의 바닥에 새긴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들어보시죠.

제 지금까지의 인생은 평탄하면 평탄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아마도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뭐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항상 지배하고 있고 조금은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남들보다는 헌신하면서 무엇인가를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 부담감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신한 거는 목회자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목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말씀으로 또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면 아마 한국교회의 커다란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의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커뮤니티나 이런 모임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PK 자녀들을 향한 모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을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사역들이 참 도움이 되고 교회를 어쩌면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모임들을 제가 좀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소리를 꼭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도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PK 자녀들,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저는 목회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PK 자녀들이 그 관점을 싫어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또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레위 가문이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해주고 싶은 축복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먼저 우리들이 잘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PK를 교회 안에서 품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부분들, 목회자 자녀 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들이 언젠가는 그 목회자의 역량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되죠. 큰 기둥이 되고 한국교회의 커다란 자산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찬양은 김수지 씨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기독교 명반의 랭킹 1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김수지 씨의 남편이죠. 우리 각상엽 씨의 아버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각상엽 씨 아버님의 밑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의 그 연후로 제가 김수지 씨하고 각상엽 씨가 이 시간 너의 맘속에가 나온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정말로 그 옷구슬이 굴러가는 그 목소리, 그리고 각상엽 씨가 이때까지 H.O.T. 5집까지를 프로듀싱을 하시다가 이때부터 우리 김수지 씨 이 4집 명반 이 곡을 전체 하셨거든요, 담당을. 그래서 4집 이 사랑에 빠진 이 4집이 가장 우리들의 심경을 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그 찬양의 그 목소리, 김수지 씨와 목소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금 잘 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조금 더 시원해지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의 은혜로 잘 버티시고 견디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여름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곡동방송 여러분 화이팅!

내 인생의 찬양, 오늘은 광주중앙교회 한원석 목사님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지하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엘버트 벤저민 심프슨 목사가 1897년에 발표한 곡으로 심프슨은 가사뿐 아니라 선율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여러분과 어떤 의미로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영어 찬송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이 찬송의 첫 가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Step by step and day by day. 한 걸음씩 매일매일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크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새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요즘 서점이나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는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밴 말투와 태도, 생각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세련된 말투나 많은 지식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성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걷고 그 걸음을 날마다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우리 안에 배어드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음악도 그러한 발걸음을 닮아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전개되기보다 짧고 분명한 리듬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이 반복되는 리듬에 따라 노래하다 보면 마치 두 발을 번갈아 내딛으며 천천히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꺼번에 멀리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뒤처진 채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이 찬송 4절에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네, 창세기는 에녹의 삶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성공도 명예도 능력도 아닌 동행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의 말과 생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한 걸음과 날마다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사하는 이 찬송의 문장이 우리의 손끝에만 머물지 않고 말과 표정, 삶의 태도 속에 아름답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애써 꾸며낸 태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에게서 배워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은 산속굴과 동굴에 숨어 살았고요. 추수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기드온도 적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뜻밖의 이름으로 다가오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은 스스로를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거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죠. 그래요. 큰 용사여 라고 하신 말씀은 기드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큰 용사여.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한 말씀 받

드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레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해드란 마지막 찬양이 되겠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주의 용사여 모두 일어나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26절에서도 28절에서도 그리고 31절에서도 예수님은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로 두려운 상황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지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두려운 현실, 두려운 세상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걸었던 길을 걷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의 길, 바로 예수께서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지요. 그런 세상에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대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친절하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인가? 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연예인들 가운데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을 할 때도 생각나는 사람이 10명은 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인기로 살아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성공이나 형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사용하시고 슬픈 일도 사용하시고 성공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칭찬도 사용하시고 때때로 사람들의 비난과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욕을 먹어야 했어요?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가지고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함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바로 성공과 인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먼저 그 이유를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면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바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진지하게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말 고난받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26절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누가 진짜 망하는 자인지, 누가 진짜 성공하는 자인지, 누가 진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에 대고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나타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을 말하지 마. 낙심을 말하지 마. 근심을 말하지 마. 마땅히 너는 믿음을 말해야 돼.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믿는 바를 드러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너 선포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사망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벌려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절망을 말하지 마시고 소망을 말하십시오. 낙심을 말하지 말고 감사를 말하십시오. 나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십시오. 28절에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는 뭐가 됩니까? 돈의 종이 됩니다. 권력을 어떤 사람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는 결국 권력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는 결국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공포고 가장 큰 두려움의 실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 죽음 너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 너머를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병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가난이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부도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하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너머가 있어. 근데 그 죽음 너머는 바로 하나님만 주장하셔. 하나님만 바로 그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이라는 것에 멈춰있지 않고 죽음 너머로 인도해 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죽음만 생각하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급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를 데리고 가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너머가 있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심판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판결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에 묻혀버리면, 여러분 화장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결합니까? 영원한 나라와 바로 영원한 불을 판결하십니다. 예비된 나라와 예비된 영원한 불, 바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차례 직접 말씀하신 실제적인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불못,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지만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의 부활만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죽음이 있죠. 여러분 가정은 죽었죠. 육신이 죽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이요 불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분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이후에 심판의 최종 판결권자, 심판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눈에 좀 보여야 더 믿음을 굳세게 하며 살 것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질 것 같아요. 진짜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최종 판결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천국 갈 줄 알았던 지옥이에요. 망해버릴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최종 판결은 주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경외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그대로 크심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그 능력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뭐냐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라고,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실패한 자 같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하냐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돈과 세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아니에요. 권력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답니다. 그럼 한 마리는 몇 아사리온에 팔리죠? 반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사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6만 원 하루에 벌면 아사리온은 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 거죠? 5천 원에. 예, 5천 원에 이제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참새는 시장에서 가장 값싼 새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가난한 사람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하루 식사기가 된 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참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새였습니다. 잃어버려도 찾지 않은 새였고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참새 한 마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참새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새도 그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0: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참새와 비교하고 있는데 한 마리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지고 많은 참새. 세상에 수억 마리 참새. 여러분 참새가 한 마리에 반아사리온, 두 마리면 하나아사리온, 5천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수억 마리 모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요. 그런데요, 수억 마리 참새를 모아놓은 가치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신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 귀하다는 이 단어가 시편 1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고귀한 자들, 귀한 자들도 귀한데 거기다 고자를 붙이니까 여러분 고귀한 자 얼마나 좋습니까? 고귀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이상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예요. 그 사랑을 할 때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네 번째 금요일 소망의 기도회 목포 만백성교회 신영경입니다. 주변에 보면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또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유산소 운동이라 특히 중장년층들이 많이 선호하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핸들, 페달, 브레이크 등 자전거 장치와 기능을 모두 잘 알아야 능숙하게 탈 수 있듯이요. 신앙에서도 하나만 집중할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찬양, 봉사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전거를 탈 때는 좌우 20cm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직선으로 주행해야 안전하지 그 이상이 되면 넘어질 수 있대요. 우리 믿음도 역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직진할 때 넘어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너무 힘든데요. 그럴지라도 페달을 멈춰선 안 되고 더 밟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나 신앙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도 멈추지 않는 신앙의 페달을 열심히 밟으시는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해드리면서 7월 24일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호남권역이 연합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소망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061-284-9000으로 직접 전화 주시거나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포 극동방송을 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기도사연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찬양으로 조수아가 부르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실 목포제일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아주 힘찬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함께해 주실 목사님 오셨는데요. 목포제일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이 더운 여름에 또 귀한 자리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1: 예,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까 멘트 하셨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높은 게 올라가듯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자전거 잘 타시죠?
1: 예, 가끔 탑니다.
0: 네, 저도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가 막 생각이 나는데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멈춰버리면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0: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특별히 또 오르막길을 갈 때 너무 힘들죠. 멈추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멈추면 넘어지니까 그때는 더 밟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 신앙적으로 참 교훈을 얻었는데요. 혹시 지금도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의 응원을 받아서 오늘 신앙의 페달을 절대 멈추지 마시고 더 밟으시는 그런 시간이 꼭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요.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의 자리 여러분 함께해 주실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참여 방법은요. 유료문자 샵 0691 우물정 0691로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 통로인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이용하시고요. 또 직접 목소리로 기도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전화 061-284-9000번 284-9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기도사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11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시작합니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요. 은혜 받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무릎 수술 부위에 인대가 다시 늘어나게 되어 참 불편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정말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실까 싶은데요. 특별히 건강, 무릎 잘 지키셔서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 예, 그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하루 일상일상이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11호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9월 24일부터 떠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잊지 못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가 평생 신앙생활에 큰 신앙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외국을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의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특별히 무릎 수술을 해서 인대가 불편

0: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치유하시는 손길로 저의 무릎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하게 단기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9월에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시는 211호님, 기도한 대로 부디 건강하게,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사연은 008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둘째 딸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몸도 허리를 다친 데다 왼쪽 무릎에 장애까지 있어서 다른 고된 일은 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사 사람을 잘 돌보는 복된 일자리를 얻게 하소서. 운동과 한의원 치료를 병행할 때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첫째 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간호학을 공부하는 둘째 딸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두 자녀의 앞길이 축복 속에 환히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그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네요, 목사님.
0: 예. 네. 그래요.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으로 간절히 전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0085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둘째 딸은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사랑하는 둘째 딸 간호학 공부 잘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돌봄과 도움을 주시는 귀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주님.
0: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또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본인이 부모님으로서 또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직접 생활비를 벌고 또 자녀 또 대학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막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도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왼쪽 무릎에 장애까지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 주님.
0: 그 아픈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또 그에게 맞는 또 적당한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치유되고 또 일하시며 또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응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0085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정말 그 영혼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니 그분께서 신실하게 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6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샬롬. 낙원교회 청소년부가 오병이어 비전 캠프에 참석 중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주셨는데요. 기도 문구를 그대로 보내주셨네요.
0: 예.
1: 네.
0: 그대로 이미 하나님이 예, 보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샬롬 교회, 샬롬 낙원교회 청소년부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립니다. 하나님 낙원교회 청소년부가 오병이어 비전 캠프에 참석하여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참석한 이들

0: 우리들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런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믿음이 약한 청소년들에게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병이어 비전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청소년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또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정말 귀한 청소년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60님의 사연 함께 했고요. 다음 사연 이어갑니다. 375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교회 장로님께서 갑작스러운 요로 결석과 염증, 폐혈증, 그리고 급성 심부전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오니 그 연약한 몸을 안찰하여 주사 치명적인 염증 수치가 기적처럼 내려가고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소서. 중환자실 문 밖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권사님의 애타는 기도와 온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로님이 다시 건강하게 털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아, 정말 특별히 또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픈데요. 우리도 이 기도 가운데 따뜻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 보태겠습니다.
0: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께서 갑작스러운 요로 결석과 염증 또 폐혈증으로 인하여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그러한 안타까운 병이 왔지만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시고 안수하여 주시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저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손대 주시어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들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회복해서 장로님이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지금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3759님의 교회 장로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지셔서 꼭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63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장암 4기로 진통제 맞아가면서 1차 항암 치료 3박 4일 마치고 퇴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요. 주님 함께 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참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대장암 4기로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요.
1: 주님.
0: 하나님, 철렁하는 그 충격 속에서 시작된 치료겠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의료진도 붙여주시고
1: 아버지.
0: 또 가장 좋은 치료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대장암 4기 이제 1차 항암 치료 3박 4일 마치고 이제 퇴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치료 절차 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장암 4기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아내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0: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를 믿고 주님. 또 믿음도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결코 쉽지 않은 투병의 오르막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6388님의 가정 부디 잘 이겨내시고 꼭 회복한

목포 극동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사연도 직접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목포 전화 061-284-90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인 샵 069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목포 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에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찬양으로 쉬어갈게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가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 7087님께서 한 문장 보내주셨어요.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짧지만 이 한 문장 가운데 우리 7087님의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저도 이 한 문장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다. 그렇죠. 사실 무기력할 때가 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또 힘을 얻는데
0: 네.
1: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예,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아멘.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무기력한 모습, 무기력한 마음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한 7087님 우리 주님 이 시간 저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0: 주셔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희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저들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모였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저들에게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문을 열고 강하고 담대하게 활력한 삶을 활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한 7087 위에 이 시간 이 기도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는데 우리 7087님 그래도 한 줄의 기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꼭 얻으시길 응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630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갑니다. 광주 혜성교회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오후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지금 뭐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잔치와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응원해 드려야죠, 목사님. 예. 네.
0: 이번 주 아마 오늘 또 내일.
1: 네, 네.
0: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어린 성경학교 하는 것 같아요. 네.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렇고요. 그래, 광주에서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그래요. 아주 여름 성경학교 은혜롭게 진행될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은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늘 우리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6306님이 광주 혜성교회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광주 혜성교회 여름 성경학교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때 더욱더 은혜로운 성경학과 될 것이요. 또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은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너무 다치는 일이나 또 아픈 일이나 상하는 일 없도록 모든 어린이들에게 은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생님들도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 그 심령 후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어린이들도 은혜받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경학교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로 축복하셔 주셨듯이 그 성경학교 모든 참석한 어린 영혼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와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주셔서. 다음 사연으로 갑니다. 282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사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또한 저희 사업장에서 마음을 맞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원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신실한 사람을 속히 보내주옵소서. 사업장의 공장에 남아있는 기계들도 조속히 필요한 곳에 잘 매각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사업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구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0: 예, 저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0: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어서 2822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남편에게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 더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도 좋은 일꾼들도 붙여주셔서 마음과 뜻을 맞춰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또 직원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귀한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업장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기계들도 매각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매각도 되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며 이 사업이 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체적인 저의 기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 기도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2822님 경영하시는 모든 그 행사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갑니다. 833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문을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데 이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모노 목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며 자녀들도 또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1: 아멘, 아멘. 네.
0: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물질 만능의 사회에 우린 살다 보니까
1: 네.
0: 참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오늘 8333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1: 아멘.
0: 그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33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남편과 자녀들 심령 심령 후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며 또 성령께서 저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또 세상 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특별히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 일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단 사람 한 사람 다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경건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정말 영혼에만 관심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도 가족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2821님의 8333님의 사연 함께 했는데요. 기도대로 속히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사연 이어갑니다. 501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가위 눌려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합니다.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0: 기도로 악몽이 없어지면 교회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간절합니다. 기도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몽을 꾸지 않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너무 귀한 중보 기도네요.
1: 아, 그래요?
0: 네.
1: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면 외국 미국인이시라고 했을 네. 거잖아요. 근데 기도로 이제 악몽이 없으니 교회 나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나가시게 되겠네요.
0: 아멘. 아멘.
1: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를 네. 잡은 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 그 배후에는 문제 어려움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기도로 잘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5010님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가위 눌려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또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그 미국인 원어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어서
0: 아버지.
1: 그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0: 아멘.
1: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에게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자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이 이런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생 복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5010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목사님 오늘 또 힘차게 마음 다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모님 멘트대로 페달을 밟고 올라갈 땐 힘들죠. 기도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생활 소홀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포제일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신동영, 진행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신영경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601번

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때가 가까움에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생리가 끊긴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하는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9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돼요.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아들의 출생이 남녀가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임신 출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출생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100살, 90살 먹은 노인들이 자녀를 자연스럽게 임신 출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즉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 환경상 불가능하다 이런 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태어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산 증인이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신약교회 우리를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영적 환경이 어렵네, 어쩌네 하는 것이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모든 개인과 교회를 돌보시는 것을 더욱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25년이나 지나서야 첫 아들을 보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 온전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믿음이 자랐고, 자녀와 가족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수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람의 임신 출산이 아예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데 할머니가 출산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분명히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때를 지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 이외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사람에게 가장 적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 할례를 한 것은 다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지금껏 반복해서 말씀했던 바로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의미하죠. 아이의 탄생이 자연스러운 탄생, 일반 은혜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태어난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라도 하나님 하신 일에 응답합니다. 사라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전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라의 헛웃음을 하나님은 지금 희락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는 기쁨의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자다가도 감사의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란 뜻의 아기 이삭을 낳은 사라의 얼굴에 기쁨 한가득, 입가엔 웃음 한가득, 움츠렸던 어깨에도 당당함이 한가득한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는 말들이 꼭 찬양처럼 들려요. 약속 응답이 늦은 것 같지만 그만큼 응답의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고 넘치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됐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기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이 경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경험을 한 차원 더 높였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체험이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가 영적 자녀를 낳겠냐 말하였으리요마는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았도다 구원의 일이 많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이성적인 수준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널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시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주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연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행사를 보고 기뻐하며 웃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익기를 반드시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0: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 KATS는 어제 23일 다음 달 17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혁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KATS 대표 최영선 목사는 신학생 시기부터 정직과 다음 세대 현장 봉사, 재난구호 섬김이라는 3대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는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부흥을 이끈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 총장이 나서며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 자기 반성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 CEF를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 명단 371번에 등재하고 현지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자금 송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체포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33년 사역 경력의 박태현 선교사가 불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거주지 등록 위반 혐의 3건을 합산하면 최대 1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선교사 석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어린이 전도협회 해외사역부장은 같은 국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의혹이 이번 사건과 연결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교단과 선교단체의 법률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교계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한다연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법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담긴 사회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같은 모호한 기준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져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품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온 만큼 국가가 획일적인 통제를 거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과의 교제를 꺼리는 경향이 최근 조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신앙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기독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9%는 종교활동 강요 등을 이유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목회자들과 종교사회학자들은 기독 청년 감소와 성비 불균형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숨기기보다 분명히 밝히되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소통하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청암교회 등 일부 교회는 해마다 청년부 교육을 통해 비기독교인과의 교제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갈등을 미리 짚고 자녀 신앙교육과 제사, 헌금 등 구체적인 현안

을 함께 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추구하는 모든 활동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셔야 함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신앙생활도 매일의 일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만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장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염려와 조바심으로 무장한 채 땀 흘리는 모든 수고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수고의 떡을 먹음은 주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내 유한한 능력만을 의지한 채 근심하며 예쓰는 영적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빠진 분주함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번영과 안전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잠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이 잠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혼의 완전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 힘을 초과하여 일을 벌이고 근심 걱정 속에서 지나치게 일하며 건강과 영혼을 해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요하고 평안한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가장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인생의 경영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인생의 성을 파수하려던 무거운 짐을 기쁘게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품에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거룩한 쉼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통해 새로운 영적 활력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방송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경이 없습니다. 산골짜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단절되어 있는 곳에도 전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찬양이 울리 퍼질 때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극동 방송이라고 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희원 장로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애면 소재지에 있는 영애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 이희원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35년 근무를 하고 이제 퇴직해서 지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무처장으로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치료비나 또 생계비 각종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 이희원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저희에게는 통합교단 영예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53 비전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예수말 공동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도 참 대단하거든요. 행복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교회이지만은 100명의 리더자를 세우고 500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3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선교사가 저희들이 9분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김성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2: 김성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희원 장로님은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1: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 것은 87년도 영애교회에서 부흥집회 때입니다. 그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쭉 생활해오다가 2006년도에 장로 임직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0: 이 집안이 3대째 막노 가문으로서 신앙을 전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렸고 발부둥도 치고 늘 말씀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희원 장로님은 포항극동방송 영덕운영위원입니다.
0: 극동방송은 제가 영덕에 홀리크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크랩의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홀리크랩의 대부분 회원들이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또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 자신도 자연스럽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과정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1: 방송 선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신 운영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전파 선교사의 보람을 이희원 운영위원으로부터 듣습니다.
0: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그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다변화되고 아주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직장생활하게 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도의 기회라 할까 전도의 그 문이 좁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전파 선교사회로서 섬겼을 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 산골짜기나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서 또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었을 때 참 내 자신도 뿌듯하고 또 이런 어린 양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는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 뿐만 아니라 듣게 하고 또 극동방송이 들려질 수 있도록 물질로 헌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아내로서 집안의 어머니로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늘 생각이 들면서 또 당신이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권사로서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매 저녁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읽자고 하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이희원 장로님, 사모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하나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소리 이희원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0: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1: 아멘.
0: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 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1: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 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0: 네.
1: 정부에서 주는 한 끈이, 정부에서 주는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0: 네.
1: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통에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1: 전도하세요.
0: 전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2, 3, 4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색깔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는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파란색은 우울을 상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예전에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렀지요. 여러 가지 색깔의 빛 가운데서 빨간색은 빛의 주파수의 파장이 가장 길어서 빛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와 충돌하고 사방에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이 적다고 합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산란되는 빛의 양이 아주 적어서 안개가 끼거나 연기가 나도 색깔이 대기 입자에 흩어지지 않고 가장 멀리까지 비춘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보이고 안개 속에서도 잘 보이는 빨간 빛을 신호등의 멈춤, 스탑에 사용한 것은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마냥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나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한 번씩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추시고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해보는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보다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십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고달프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그가 계속해서 600여 명과 함께 도망다니며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현실은 여전히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든 환란이라고 말한 대로 그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환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과 그 일행은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에서 보는 바대로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근거리에서 쫓겨다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산 이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의 군사가 산 저쪽에서 쫓아오면 그들은 이쪽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 일행은 자신들을 점점 더 옥죄어오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계속 숨가쁘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도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던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잡혀 죽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을 일상에서 실천해서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GRC에서 북한 노동자 하루를 재구성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금혁이라는 29살, 29세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GRC.

0: CLC라고 하는 그 국제법 재단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떤 나라가 이걸 제재를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오. 다루면서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이걸 제재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보코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초국가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혹은 이제 숫자나 제도로만 설명하면 조금 멀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파견됐고 얼마를 그쵸. 벌고 또 어떤 제재를 어겼는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금혁이라고 하는 29세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김금혁은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가명,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1: 네.
0: 진짜 그 러시아에 파견 나간 북한 노동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듭니다.
1: 예,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좀 순차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김금혁 씨의 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0: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런 밖에 나가보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1: 네.
0: 진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약간 반성이 되긴 하거나 그렇긴 하는데
1: 네.
0: 이 김금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집 침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컨테이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북한 네.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컨테이너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이나 위생 상태 그 정말 최악입니다.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게 컨테이너 생활이거든요.
1: 네.
0: 제대로 또 씻기도 어렵고요.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한 6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노동 착취가 작업장에서만 시작된 게 거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잠자리부터 열악하고 이제 씻는 것조차 어렵다면 몸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지치는 게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하루 노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참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뭔가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거 오전 6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오전 6시요?
0: 김금혁 30분 만에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야 되는 혼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보통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1: 네.
0: 주변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는 노동자거나 혹은 그 관리하는 이제 보위성 간부들, 요원들이 있는 거죠.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른 곳에 들리거나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이제 사가거나 그게
1: 네.
0: 약간 로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제하는
1: 네.
0: 그러니까 어디 뭐 지역을 통제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출근하는 그 지역

0: 공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밖에는 도시가 있고 가게가 있고 혹은 거리가 있고 있지만 김금우에게 그 공간은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실제 생활 이게 여전히 북한식 통제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네. 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1: 참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통제 안에 있어서 네. 갈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현장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오전 일과도 궁금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매번 있는 쳇바퀴 같은 루틴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일까요?
0: 현장 노동 자체에도 당연히 힘듭니다.
1: 네.
0: 엄청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김금혁 씨에게 더 힘든 것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뛰어보게 됐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봐긴 했지만
1: 네.
0: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본인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다거나
1: 사각지대에서
0: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1: 네.
0: 작업장에는 관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중 누가 나를 보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했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했는지 금지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누가 마음 편하게 그 자기 자신의 깊은 그 속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시간
1: 네.
0: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하면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고로 이어지고요. 강제 귀국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는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까지 묶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감시라는 게 일과 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감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일터에서는 점심시간도 그만큼 참 소중한데 휴식시간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다 휴식시간이잖아요.
0: 네.
1: 이력시의 점심시간은 또 다르겠죠?
0: 점심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30분이요?
0: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선 난 12시 김금혁 씨는 뭘 하냐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또한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기획부는 노동자가 매달 북한 당국이나 혹은 소속기관에 바쳐야 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1: 네.
0: 김금혁 씨는 러시아 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도 바치고 어렵사리 러시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국가계획분을 바치하고 생활비를 바쳐야 되고 각종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면 내가 손에 남는 돈이 없거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을 벌러 왔는데 매달 바쳐야 할 돈 때문에 더 위험하게 일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금혁 씨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뭐 5도 내지 10도 정도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뤄지면 이 개인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전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건설 현장이 원래 사고 위험이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안전모를 뭐 쓰지 않거나 그러면 뭐 작업이 갑자기 멈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휴식이 부족하고 여기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계획력을 채우라는

0: 앞바까지 있으면 이른바 이런 북락사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맞추는 도구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월급날 통장을 보고 다시 한 달을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력 씨도 분명히 월급날이 있겠죠?
0: 월급날은 항상 좀 보통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월급날이다. 하지만 김금혁 씨에게 월급날은 오히려 허탈한 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오래 일했고 네. 15시간, 16시간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면 국가 계획분, 그 생활비 혹은 파견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김금혁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가족에게 보낼 돈이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에게 충분히 근데 가족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면 죄책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의 가장 큰 약속. 북한 당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왔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 네. 약속이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도 참 하루 같지가 않아요.
0: 네.
1: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0: 그렇죠.
1: 쉴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에 나간 가상의 인물 이력 씨의 퇴근 전까지 그러니까 월급날의 그런 하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0: 네.
1: 그럼 이렇게 잠들기 직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0: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1: 네.
0: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반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진짜 거의 골아 떨어지지
1: 맞아요.
0: 경험이 있었잖아요.
1: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해도
0: 그렇죠.
1: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0: 근데 이력 씨의 하루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계획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김금혁 씨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러시아에 왔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화가 감시될 수도 있고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잃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 네.
0: 생각입니다.
1: 감시 속에서 말조차 행동조차 조심하고 국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실제 그런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외화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와 안전 또 가족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에게 상의 없이 뭔가 진행했다면 상사 마음 좀 불편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상의 없이 뭔가 결정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할 거예요. 소통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아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때론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 친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하 관계도 되고 수평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내가 내 일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상의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셨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주인 되시고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자고요.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상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참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든 직장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상의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다윗이 참 잘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때로는 나의 주인, 또 때로는 나의 친구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그 대답도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0: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찬송가 이어서 뭐 친구와 관련된 곡, 예, 이번에 복음성가 나의 참친구 유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가 그 친구하고 잠깐 예, 떨어졌다가 예,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구로 삼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참 감사하죠. 가끔 이렇게 새깨라 진행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교회 갔다 이런 반가운 문자들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할 때도 있고 다 소개를 못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에 8230번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지금 운전 중이세요?
1: 네.
0: 아, 운전 중이시구나.
1: 네.
0: 아, 정차 되세요, 혹시?
1: 네요.
0: 예.
1: 여기 터널 지나면 정차할 수
0: 아, 터널 지나면요? 알겠어요. 네.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예.
1: 아, 네. 정차했어요.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
0: 빨리 하셨네.
1: 싶었네요.
0: 예.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경기도 양주요.
0: 양주?
1: 네.
0: 양주. 아니, 지난번에
1: 네.
0: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1: 네.
0: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된 사람

0: 입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보내셨어요.
1: 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전화를 드렸었죠.
1: 아, 네,
0: 전화가 안 되다가
1: 제가.
0: 오늘 드디어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1: 아,
0: 어떤
1: 제가 한
0: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
1: 아,
0: 드렸어요.
1: 제가 그한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여기 양주 백석교회 있거든요. 백석교회라고
0: 백석교단에.
1: 장로교회. 아, 백석교단은 아니에요.
0: 아, 그래.
1: 동네가 백석이라서 백석교회 이제
0: 예?
1: 64년 된 교회인데,
0: 예.
1: 제가 거기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0: 네.
1: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0: 네네.
1: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7년 방학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갈등을, 교회를 갔는데
0: 네.
1: 이제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이제 왜 극동방송을 안 들어, 차에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어야지 하고
0: 예.
1: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같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분, 그 형제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모는 왜 극동방송 안 듣고 세상 노래를 듣냐고. 그래서 그걸 맞춰 줘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래,
0: 네네.
1: 맞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극동방송 지금까지 진짜 새벽이고, 출근할 때고, 퇴근할 때고, 이제
0: 예.
1: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거든요. 장애인.
0: 예.
1: 데리러 갈 때도 늘 듣고,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제 찬양 틀어놓으면, 극동방송 틀어놓으면 지가 따라서 아멘 아멘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극동방송 듣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죠.
0: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현재
1: 많이 힘이
0: 지금,
1: 돼요.
0: 예?
1: 정말로 많이 힘이 되고,
0: 예.
1: 이게 진짜, 내가 선교를 못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할수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너무너무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중단했었거든요, 사실은.
0: 전파 선교사 말씀이시군요.
1: 네네.
0: 예.
1: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결심하고, 그래,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줄여서 안 쓰더라도 내가 공동방송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0: 네네.
1: 지금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한
0: 아,
1: 방송이에요.
0: 네. 그러면 지금
1: 정말.
0: 8230번님은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다니죠.
0: 아, 그러니까 아까 한 8년 방학하셨다가
1: 네네네.
0: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네. 아니, 다니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0: 아,
1: 있어갖고,
0: 새로운 교회로?
1: 네,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적응이 안 돼갖고,
0: 예.
1: 저희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뜨거웠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조금 그러지 않았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이라
0: 예.
1: 가서 이제 좀 많이 영향력을 끼치긴 했죠.
0: 지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 백장로교 합동측이요.
0: 합동측인데 아까
1: 네,
0: 백석교회라는 게
1: 백석교회예요. 지금
0: 이름이
1: 4년 됐어요.
0: 백석교회예요? 아, 이름이 백석교회. 예장 합동측에 이제 8년 이제 방학 끝내고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교회로?
1: 아니죠. 이제 예전에 다녔던,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0: 네네.
1: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눈물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를 기도하면.
0: 네네.
1: 그래갖고 이제 와봐라, 와봐라 하는데, 한달 정도 등록 안 하다가,
0: 네네.
1: 에휴, 그래. 하나님 어디나 다 똑같이 계시지. 이러고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0: 그래요.
1: 그래갖고
0: 그리고 이제
1: 지금
0: 문자를
1: 다시.
0: 주셨을 때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이 방송을
1: 그래갖고,
0: 듣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신
1: 그럼요,
0: 거군요.
1: 그럼요. 아유, 그냥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네, 너무
0: 새끼라도 계속
1: 감사해요.
0: 이렇게 가끔 들으세요?
1: 가끔이 아니라 허구한 날 들어요.
0: 허구한 날이요.
1: 네, 아주 빼놓지 않아요.
0: 아,
1: 네.
0: 그러면은
1: 그때.
0: 이렇게 들으시면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방학할 때도 새끼라 들으셨어요?
1: 아니요, 그때는 안 들었죠.
0: 에.
1: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들었는데,
0: 네.
1: 이제 방황할 때는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누구 그 제 아는 그 형

0: 내가
1: 네.
0: 이제 이모 이거 틀으라고 왜 새벽노래 듣냐고 해서 그 맞춰준 게 106.9MHz예요. 그래갖고
1: 네네.
0: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고 있었는데 어느
1: 네네.
0: 날 듣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팍팍 막 꽂혀요. 막
1: 아이고,
0: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막
1: 그래요.
0: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작정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자, 아유 감사하고 우리 8230번이니까 저하고 첫 통화잖아요.
1: 네.
0: 스스로 이제 딱 교회 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네. 우리 네. 이제 그 선물 전화 연결되면은 드리잖아요.
1: 네.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갖고.
0: 어떤 선물이요?
1: 주얼리요.
0: 주얼리. 아, 주얼리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1: 예? 네?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0: 예. 네.
1: 없었거든요.
0: 아, 다 드려가지고 없었어요?
1: 네, 옛날에.
0: 아.
1: 네.
0: 주얼리가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연락하시지. 예?
1: 네? 아니,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0: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네요.
1: 네, 맞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이게 전화 5분 있다 주신다 그러길래. 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네, 그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0: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드리겠고요.
1: 네.
0: 아, 제가 주얼리만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1: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다른 거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
1: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0: 진짜?
1: 네. 아유, 그러면 다른 사람 줘야죠.
0: 아유.
1: 저는 그거 하면 돼요. 감사해요.
0: 아이고, 감사해요.
1: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0: 예.
1: 감사히 받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1: 저요?
0: 예.
1: 저는 그 사나주구나.
0: 사나주구나.
1: 네.
0: 그게 이제 이제 내가 살아도.
1: 네네네.
0: 아, 왜 찬양을 그치 좋아하세요?
1: 제가 좀 전도에 좀 사명이 있기는 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학원은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는데.
0: 네.
1: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 주거나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0: 네.
1: 내 의가 살아서 맨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0: 네네.
1: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0: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 네. 인사할게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계속 좋은 소식 네네. 들려주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앞부분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1: 예.

이광희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방황하다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를 주셔서 전화 연결까지 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이 방송을 찾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기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 맡은 바로 우리 구주 정말 좋은 친구래요. 어찌 좋은 친구인가 이 고백 함께 나누시죠.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끼라를 듣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지금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듣게 하셔가지고 같이 듣다가 문자 주시고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부, 예,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 연결됐는데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1: 네,
0: 이순옥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예요.
1: 네네.
0: 아, 지금 혹시 통화 되세요?
1: 네.
0: 네네. 남편분하고 혹시 같이 계시나요?
1: 네.
0: 아, 같이 계세요? 남편이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드렸어요.
0: 두 번 드렸어요?
1: 네.
0: 저하고 그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쵸?
1: 굉장히 그 새끼라.
0: 네.
1: 그 시간만에 우리가 제가 밖에서 같이 운동을 했다가도.
0: 예.
1: 그 시간이 너무 설레가지고, 은혜가 네. 돼가지고.
0: 네네. 네.
1: 둘이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그 방송 함께 아주 귀를 쫑긋쫑긋 들어요.
0: 아, 그 시간만 되면?
1: 네.
0: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가 우리 부부가 새끼라에 푹 빠졌다고.
1: 맞아요.
0: 맞죠? 그 네. 문자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1: 네, 네.
0: 아.
1: 저희 남편이 교회 두 번 드렸는데도.
0: 예.
1: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통화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남편분이 가신 거예요, 교회?
1: 네.
0: 아내분 다니시는 교회로?
1: 네.
0: 8년 방학이셨잖아요, 남편분이.
1: 맞아요.
0: 아.
1: 8년간도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0: 예.
1: 그냥 억지로 끌려다가시피. 그래서 6개월 예배를 드렸었어요.
0: 아, 8년 전에 6개월을 다녔다고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래도

0: 아무튼 뭐 시작하셨다가 진짜 8년을 쉬고 계셨는데
1: 네.
0: 지금 옆에 계시죠, 남편분?
1: 네.
0: 한번 바꿔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여보,
0: 여보세요?
1: 그 있잖아. 극동방송사 앞전에 통화한다고 전화 왔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늘에서 봤지?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황현수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예.
0: 반갑습니다. 저그 새끼라 김인수예요. 그때 통화 되고 나서 교회 가셨다면서요?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1: 예.
0: 축하드립니다.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1: 마음이 좀 차분하다랄까?
0: 네.
1: 성스러운 사람 먹는 것 같고,
0: 예.
1: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0: 아,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1: 아니,
0: 오히려
1: 그, 내
0: 죄인들이
1: 생각에는
0: 가는
1: 그,
0: 거죠, 뭐.
1: 내가 저가니까,
0: 예?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긴 다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 같고,
0: 네.
1: 내가 가기에는 좀 숙달이 돼야 되겠어요.
0: 아, 근데
1: 내가.
0: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스러운 사람만,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다 깨끗하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황현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예,
0: 예.
1: 집사람이
0: 예.
1: 참 집사인데요.
0: 예.
1: 아주 열렬적이어갖고
0: 예.
1: 방송도 우리 저기만 봐요. 기독교 방송만.
0: 이 극동방송만.
1: 네, 극동방송은
0: 네네.
1: 제가 그, 저, 차 끌고 다니면서
0: 예.
1: 본 지가 꽤 됐어요.
0: 차 끌고 다니면서 들어본 지
1: 예.
0: 오래되셨다고요?
1: 예, 방송도.
0: 방학하시면서도 계속 들으셨군요, 극동방송. 옆에서 아내와 함께.
1: 예.
0: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예.
0: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이제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예, 꾸준히 잘 다니시고, 예, 그 예수님 믿고 꼭 아내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예수님 꼭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따라하세요.
0: 네네. 사랑의
1: 사랑의
0: 하나님.
1: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황현수님.
1: 예.
0: 그 아내에게 좀 고마움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1: 그래.
0: 아내분이 우리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 신청하셔가지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참 좋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1: 지금 주산 저기 와서 있는데요.
0: 아, 저 옆으로 가셨어요? 멀리?
1: 저 밭으로 갔어요.
0: 밭으로 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1: 와요.
0: 와요?
1: 와요. 와요.
0: 예,
1: 와요.
0: 와요. 예. 자, 우리
1: 빨리 와.
0: 예.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뭔 밭일을 하세요. 좀 옆에 계셔야지, 우리.
1: 여보세요?
0: 네.
1: 네네.
0: 자, 황현수님.
1: 네네.
0: 남편 바꿔 주세요, 남편.
1: 아, 다시요?
0: 예. 아니,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1: 아, 네.
0: 예.
1: 잠깐만요.
0: 자.
1: 여보세요?
0: 황현수님.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 아내한테 고마움이 있잖아요.
1: 고마운 거죠.

0: 예, 아내한테 고마운 거니까 아내 뭐라고 부르세요?
1: 예?
0: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1: 그냥 집사람이나 아들을 그냥 저기
0: 예.
1: 부르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죠.
0: 누구 엄마? 이렇게, 예,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맨날 내 수발하지 않느냐고. 진짜로 고마워. 응?
0: 자, 우리 황현수님께서
1: 예.
0: 항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1: 예.
0: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1: 예, 어제도 갔다
0: 아,
1: 왔어요.
0: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1: 예,
0: 그래요.
1: 발음이
0: 앞으로,
1: 제가 안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아,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1: 예.
0: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것도 꼭 치유되길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혹시 그리고 황현수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1: 은혜였어.
0: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그게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1: 네.
0: 예. 왜이 찬양
1: 그거는
0: 좋아하세요?
1: 가끔가다 집사람이 가끔가다 틀어줘가지고서
0: 네네.
1: 그거는 가끔가다 듣는 편이에요.
0: 아, 듣는
1: 들어요?
0: 편이에요.
1: 들어요.
0: 들을
1: 그래서
0: 때마다
1: 이제
0: 어떤 점이 좋으세요?
1: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0: 아,
1: 그냥 듣기가
0: 그래요?
1: 좋다는 것만 알고 있어.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황현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아내와 함께 믿게 된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끼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그리고 황현수님, 그 이제 교회 나가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축하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바구니
0: 꽃바구니
1: 집사
0: 보내드릴게요. 축
1: 집사람이
0: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 은혜라는 찬양 이 시간에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새끼라를 통해서 한 부부가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항암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한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접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제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겨와 지푸라기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생산할 뿐이다. 너희 호흡이 불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백성들이 불에 타서 석회가 되고 마른 가시덤불처럼 불에 쉽게 타버릴 것이다. 먼 곳에 있는 백성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멸망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나쁜 계획에 귀를 막고 악한 일은 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다. 높고 굳건한 바위 요새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빵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영광의 왕을 볼 것이며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볼 것이다. 네가 옛적 두려웠던 일을 생각하며 샘을 하던 자가 어디론가 가고 없고 무게를 재던 자도 이제는 없고 망대들을 세던 사람도 없어졌구나라고 할 것이다. 네가 저 교만한 외국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성 시온을 보아라. 너의 눈은 아름다운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장막이다. 그 모든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밧줄이 절대로 끊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 되시니 마치 그 땅은 시내와 넓은 강이 흐르는 곳과 같다. 그 강으로는 적군의 배가 다니지 못하고 적군의 큰 배가 뜨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자 입법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 적국의 뱃사람들아 들어라. 너희 배의 밧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 자기 몫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온 땅의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 대해 노하셨다.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피가 산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보아라, 이제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젖고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젖고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셨고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소가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땅이 피로 물들고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을 괴롭힌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해를 정하셨다. 에돔의 강들이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이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다. 대대로 에돔이 황무지로 변하여 더 이상 그 땅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소굴로 변하고 까마귀의 집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겠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요새가 있던 자리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던 자리에 야생 덤불이 자랄 것이다. 이리가 그곳을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살쾡이들이 하이에나와 만나고 들염소들이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들도 자기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사막이 풍성한 꽃들과 함께 기뻐 외치며 즐거워할 것이다. 레바논의 숲처럼 갈멜의 산과 샤론의 평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볼 것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들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사막이었던 땅에 큰 길이 날 것이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악한 백성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백성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길에서 그런 짐승은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만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공급의 원천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입문편이면서 모범입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우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이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현실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와 우리의 필요의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용서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와 우리의 필요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한 일곱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단한 기도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기도예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문에서 보기 드문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기에서만 쓰여진 매우 희귀한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또 곧 올 하루를 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밤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일 다음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원래 사람이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흘러 넘치는 풍족한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땅이 척박해지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충족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것. 이게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온통 세계는 경제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고를 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나와 상관없이 문제들이 밀려닥치니까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괜찮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의미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는 이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기도문은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필요, 일상의 문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령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물질을 경멸해요. 몸, 육체 이런 것들을 물질을 경멸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 거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귀하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몸을 위하여 먹을 빵,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에 어떻게 예수님이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 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영혼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먹기를 탐하는 자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막 이런 막 어울리면서 드시고 이런 것들을 즐기셨어요. 일상의 식탁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래서 먹는 문제야말로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 돈 문제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영적인 것이다.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기도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먹는 문제, 이거 유치한 거 아닌가? 아,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구하는 거죠. 그죠? 일용할이니까. 데일리, 그죠? 이 기도는 간금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주셨는가?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하는, 레슨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증상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할 때마다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커져가고 나라고는 존재는 작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만나 메추리를 쌓아두면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 더 불안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정신적 질병들을 보면 모두가 불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염려는 너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드레베카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존재요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일이 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장에서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녀에게 공급을 책임지는 것.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레슨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체, 나는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이렉트리로 공급하시는 걸 체험해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 번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먹이셨다는 걸 경험할 때 전율을 해요. 평범한 일상인데 초월을 경험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일상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느냐? 누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자였어요. 그럼 끄들없이 바로의 눈치를 보고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바로에게 순종해야 먹을 게 주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온 메추라를 내리신 이유는 뭘까? 이제 너의 공급자는 바로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야. 세상의 왕이 아니야.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생존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험해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여러분,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기본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명품 가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고급 시계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탐욕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삽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박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양식을 소비하는 포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하루 종일 먹는 자매가 있더군요. 하루 종일 먹는 자매. 배가 고파야 먹는 게 아니라 지독한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탐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독립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기도를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소박한 기도예요. 탐욕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풀어오르는 허영심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저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의 기도죠. 초대 교회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건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이기심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놓쳐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만 늘어나.

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요의 시대인데 비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가 희귀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 문화가 감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성적 욕구 불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뭐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충족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얻어낸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짜장면 하나도 여러분 졸업식이나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졸업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게 짜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졸업식 날 먹는 그 짜장면의 맛은 신비로운 거예요. 혀는 춤을 추고 배 안에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 짜장면 하나의 행복의 절정에 달하는 예수. 그날 아버지가 마음을 크게 써서 탕수육 하나 추구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영웅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주문만 하면 즉시 배달이에요. 짜장면 하나 하면 집에 금방 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짜장면에. 짜장면에 누가 감동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짜장면 맛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밀가루도요, 삼등품 서면 냄새가 났어요. 지금은 마음의 심쿵이 없어졌어요. 얼굴에 환희가 없어요. 고작 짜장면? 여러분, 오늘 시대가 잃어버린 게 감탄사예요. 클릭 한번 하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모든 게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당장 성취하고 순간적 만족이 가능한 세상은 불행해진 거예요. 만족을 하긴 하는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우울감이에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소유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않습니다. 풍요에 치여 삽니다. 무한 리필. 거기서 무슨 음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거기는 동물적 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무도 음식을 음미하지 않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와 운동에 집착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파묻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밥도요,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요. 음미하십시오. 나물도 음미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면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먹는 거는 가능한데 말은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식탁에 앉았는데 콩나물이, 나물이 말을 걸어요. 밥이 말을 걸어요. 주어진 것 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먹을 수 있다는 것, 소화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용할 양식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오 다른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 우리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그리고 기도 안에 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용할 양식은 내 밥그릇만 챙기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불행에
가까운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특징은 오직 당신, only you, 자아를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세계에 형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르는 세상은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만 벌어지고 있는 이 파이 싸움, 뺏고 빼앗기는 전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가득한 세상, 약탈극이 벌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서 더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4대 취약계층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과 빈민들, 나그네들. 여러분, 오늘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이웃들을,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잉여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예요. 나누지 않으면 가진 것은 시험거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져요. 여러분, 만나를 쌓아놓는 순간 습도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쌓일수록 유혹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웃의 가난에 책임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배품이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많이 베풀라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포함합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또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비만증이란 단순히 몸이 비대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에 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비대해지는 데 비해 영혼은 초라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배불러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몸이에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영혼의 양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이렇게 정신적 질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방치해버린 채 먹는 것에만 올인하는 세상.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식욕이 없죠, 여러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얻으면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부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무수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왠지 목이 마르고 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에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왜 이걸 구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존 자체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영적 포만감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노동은 기도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만약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는 이 간순한 기도, 그러나 이 단순한 기도자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도를 매일 진지하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기도가 이론이 아니고 허무한 어떤 그런 개념이 철학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경험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귀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삶의 예배 위드힘 끝곡은요,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도 이 가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결케 되게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찬양의 가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 삶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배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내가 모른다는 참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선택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 눈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줄에 묶인 개처럼 무언가에 묶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돈에 많이 묶여 사는 것 같아요. 돈 이러면서 살아가고 돈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뜻보다도 언제나 돈을 먼저 붙드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참 돈에 붙들려 살구나 묶여 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에 묶여 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보면 그 한마디 때문에 한 달 이상 무너져요. 감정이 상하면 모든 관계도 시간도 다 상해버리는 것 같은 감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상황에 묶여 사는 것 같아요.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웃고 감사로 찬양을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늘 우울해져서 낙심해져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명예에 좀 묶여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지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자기 가치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걱정과 염려에 늘 묶여 살죠.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그걸 걱정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늘 빙뜯기고 갈취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건 염려 걱정에 묶인 사람들이지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참 묶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대상만 다를 뿐 돈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자기 인정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사람의 시선들에 묶여서 그렇게 염려에 묶여서 결박당한 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인생의 모습들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딱 대답할 대답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어떤 이는 제사함을 받아서 훗날에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참 불안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고 좀 복받고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유롭고 싶었어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고 싶고요. 이 세상 삶에서 자유롭고 싶고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자유롭고 싶고 돈과 상황에서 자유롭고 싶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저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마치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본문 전체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우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만 딱 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은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우리가 말씀 안에 그할 때

열매입니다. 열매. 말씀은 씨앗으로 떨어지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잉태되고 그 잉태됨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가 팍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어있는 시간이 우리를 자유를 맺게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한 깊이만큼 말씀에 그한 부피만큼 우리 안에서 자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그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이 진리가 자유케 만들 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된 말씀은 내가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착각을 자꾸 깨트려요.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크게 나누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세 번째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남들한테 믿음 없을까 보여서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제자들을 막 핍박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고 핍박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은 충성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알아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저런 일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진짜 모르는 사람일수록 상대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옳다, 정의롭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요. 하고 겸손해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합일되고 동침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안답니다.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야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간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가 나오죠.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병자를 그 앞으로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내가 꼴이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기만 가면 낫는데요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갈육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정작 구원은 그 한탄하는 그 자리에 진짜 베데스다인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린 여러분 연못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거든. 성경에 어떤 모델이 나오면 그건 전부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구원이 저기 뻔하게 있는 줄 알면서도 뭐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절망적이고 한탄스러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껴안아주므로 우리는 그 품에 안김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네프 목사님이 여러분 감옥에서 남긴 시로 만든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니. 이 찬송, 이 가사를 대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못된 습성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그분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안아야 선한 능력으로 그분이 나를 감싸안고 그 크신 팔에 내가 안기고 그 친절한 팔에 내가 안겨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그 친절한 팔로 나를 껴안아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안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없습니다. 그분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그 친절한 팔에 내가 안기는 것을 성경은 그함이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유숙함, 떠나지 아니함 이런 뜻도 되겠죠. 그함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 안에 그하면서 알게 된 것을 암이다. 그게 합일이다. 그게 동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이때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역적으로는 실패한 제자였고 현실적으로는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베드로는 절망 상태에 있었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현실적으로도 이제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존재적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유명한 말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렇게 늘 적어도 나는 나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 베드로를 늘 덮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기 확신의 가신이라는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뒤집으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뭐라 대답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으면 뭐라 했을까요? 아따 형님 섭섭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내 3년 동안 내 하는 거 다 봤으면서 날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저 인간들 다 변해도요 싹 다 나는요 절대 안 변해요. 나 모릅니까 형님?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거든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여러분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절대로 자기만은 주님 변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나 베드로는요 절대 변하지 않고 아니 변할 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나는 나를 알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늘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자기 확신의 화신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전 진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돌아서서 이 절망 가운데 돌아보니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나는 알아, 난 다 알아.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무너진 것은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 정말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동물 같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안다고 했던 것들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더라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다 아시는 주님께 나가게 되고 그분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알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다 알게 되는 그분께 하나 둘 맡기게 되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유로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믿음은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나를 완전히 온전히 아시는 그분께 나를 점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이게 믿음이었구나. 크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자기 확신에 찬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무너져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비로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년 동안 한 번도 하셨던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나서서 주님 앞에 보피라고 할 때는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 분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보다 내가 참 많이 아는 목사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 확신에 차 있을 때 실패와 시련만이 저를 잔뜩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교회로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아시는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고 깨달아지자 그때부터 주님께서 한 명 두 명 당신의 양떼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존재구나 하고 깨달아지자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자 주님께서 한 명 두 명 내 양떼를 먹이라 하면서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 교회로 저에게로 한 명 한 명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할 때는 제가 저게 강주 동림동에 있는 정말 하늘이 보이는 아름다운 천장을 가진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광에서 정말 북유럽의 호수 같은 그 아름다운 전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 구경하기도 어렵더니 뭐 누가 와야지 뭐 성도 보러 간 게 아니라 예배당 구경하러 갔어요. 우리는 맨날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는 그분 옆에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자 한 사람 찾아오기도 힘든 이 지하에 이 구석으로 이 외진데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나의 양떼들에게도 네가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제가 10년 전부터는 온 세상을 다니지 않습니까? 열방을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안다 할 때는 한 명의 양떼도 보내주지 않는 것 같으니 모른다 하니까 온 세계 각국에 있는 당신의 양떼들을 보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요한복음 베드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알밉니다. 내가 모른다는 참된 암, 내가 모른다는 참된 알미 진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고 알아차린 말씀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참된 알미 진리신 그분과 그 알미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이 진리로 인하여 내 모든 자유를 만들어낸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본질을 모르면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진리, 내가 모른다는 알면서 만난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를 모르면 천년 만년 교회를 다녀도 매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칠 것인가? 이것 들고 나갑니다. 계속 하나님이 안아주심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조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전부 영적 조울증 환자가 돼요.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빛 앞에 나아가봐야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필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 모습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조증 환자가 되어서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내가 못할 때는 막 넘어져서 자빠지고 난립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꾸며요. 박사학위로 꾸미고 돈 있음으로 꾸미고 집으로 꾸미고 자동차로 꾸미고 옷으로 꾸미고 자식으로 꾸미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은 여러분 그런 것을 꾸미고 와서 하나님 나 복 받았어. 그걸 이제 재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사람 좋은 척 우리 다 연기를 해야 되거든. 나의 어떠함으로 살면 교회 안에서 연기하면 힘듭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연기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연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좋은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참 기쁨이 없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 0.1%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어떠함은 여러분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어떠함이라는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니까요. 몇 달 전에 미나가 자기가 어른 되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신다고 했던 말. 이 어른 되면 할아버지는 뭐해 하니까 돌아가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드디어 저번 주에 내가 어른 돼도 할아버지 안 돌아가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저번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신다 했잖아. 근데 왜 바뀐 거야? 아니야. 안 돌아가셔. 그런데 내가 어른 되면 지금 할아버지는 아니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더라고요. 사실 죽는다는 말이나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이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내가 어른 되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셔 하는 말도 어쩜 아이가 이렇게 팩트가 이렇게 정확하지. 남달라 얘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자기가 어른이 되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는 말도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살 거야. 이 아이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제가 더럼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점심시간 때 더럼치면 지어받고 싶죠? 저는 모차르트 음악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손주는 객관적으로 보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고요. 더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떼쓰고 근데 저는 저 아이의 하는 모든 말투 행동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저 아이의 어떠함이 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에 있는 어떠함이 나를 저 아이로 하여금 그렇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예쁘게 바라보는 나의 어떠함이 저 아이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 예쁘고

0: 예쁘게 보일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이는 것은 저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나의 어떠함으로 그 아이를 예쁘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동침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당신에게서 찾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이야기입니다. 제발 나로부터 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온 진실이 되면은 우린 더 이상 나를 꾸미려 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정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진짜 내가 소화하고 딱 붙들기 시작하면 어떤 데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자기 확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미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가 이 진리를 알면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장 문이 열려서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 말씀 때문에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유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가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꽤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람은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시기에는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발은 정말 편하고 최고라는 후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고 생각보다 별로라고 말하기도 하죠. 보다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만족했던 선택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조언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나 내 삶의 정답이 되지는 않죠.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하나라면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잘하는 일도, 걸어가야 할 길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의 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삶의 선택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방향과 구원의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답을 이야기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답,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7월 24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무엔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관계를 잘 맺는 방법. 매일같이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배울 게 있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일정 정도는 다 저장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찬송과 필사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의 기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주 음성 외에는 포힘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영어 찬송, 그리고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세 곡이었어요. 그래요. 살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행복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만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걸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남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다른 사람의 속도, 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04님께서 신청 찬양 남겨주셨습니다. 달리기 찬양 신청해요 남겨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이 찬양 웨이홈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올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네, 오늘 함께 할 찬송가는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작사자 윌슨 목사님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의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약한 우리를 주님이 손잡아 주시기에 들판이든 골짜기든 그곳은 즐거운 산책길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과 함께 들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때로

제 마음이 앞서 주님을 앞질러 가거나 두려움에 뒤처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필사할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 필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필사 꼭 하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기도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결정이 맞는지 몰라서 망설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기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전은주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주말과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본문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쩌면 우리 말씀에 결단을 하죠.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수십 년째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가 많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특별히 오늘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는 예배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에서 매일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가 늘 시험에 유혹에 연약해서 빠지면서도 정말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악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내용 속에서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예, 우리가 한 달 한 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해야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죄 용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도록, 그리고 이제는 영적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기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맞아요. 우리 모두는 바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는데 나는 시험 안 받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부족함 속에 살고 있기에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봤던 시험일까요? 아니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테스트란 의미입니다.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는 시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시련. 근데 이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겐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싫죠. 나는 시련 없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 없도록 내게 정말 나는 평안한 삶, 순탄한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시련을 주세요. 왜요? 연단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에 성장하는 성도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 뭐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럼 주질 마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약속의 자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면서 이제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도약, 믿음의 성장이 바로 이 큰 아픔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폭행범 누명 쓰고 옥에 갇혔죠. 그 모든 시련, 시험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험 주십니까? 왜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죠. 바로 그 모든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 사용됩니다.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형제들에 행해서 형제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이 없으면 이 위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픔과 눈물의 그 쓰라린 고통이 없었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들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총리가 된 것에 이제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 형제들에게 응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정말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그게 덕이 되겠어요? 그게 뭐가 본이 되겠어요? 당연히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럽죠? 아니요. 기도했던 목적은 그 아픔과 고통, 질병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아니 지금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좀 부족해서 그 필요와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족하대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야죠. 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내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은혜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능력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드러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약한데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약하면 약한 거죠. 의리죠. 그런데 주님의 믿음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련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 증명, 자기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란 바로 이런 믿음의 시련으로서 더 큰 차원의 성장을 도약해야 하는 은혜였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우리가 근심은 해요. 여러분 근심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크게 기뻐하게 하도록 하는 그 믿음의 시련.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진실함, 믿음의 온전함으로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닌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안위나 세상의 성공이 목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부럽고 귀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어야 감사하겠어요? 시련이 닥쳐오면 처음엔 근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죠. 눈물이 쏟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 더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결국 예전보다 시련이 통과된 후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눈물과 아픔과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그 시련을 정말 통과했을 때 단단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가운데도 신실하셨다는 것을 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시험에 이런 시련 테스트라는 의미와 더불어 두 번째로는 바로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혹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시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분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에 시험이란 바로 유혹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이지만 사단은 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겐 선한 의도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요. 연약할 때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괜찮을 때, 아, 이젠 좀 살만하다. 이젠 좀 평안하다. 이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왜요? 이제는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자신의 나라의 왕국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안 나간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왕궁의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간음죄와 그리고 그 우리아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라고 죽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제 좀 평안해지고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자신이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된 사람들에게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왜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붙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지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으면 잠들지요. 깨어 있어야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단히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시련이 앞에 있었어요.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그 죽음에 잔 십자가의 죽음 그 시련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시련, 그 아픔,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이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예수님 기도는 달랐어요. 아버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왜요?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모든 것을 그 시련 속에서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으셨고 자신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시험이 회피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제거해주세요. 이 시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시련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라면 그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내게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결과가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신실하신 성품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련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단어는요,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건진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기도의 간청으로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악이라고 표현된 단어 안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지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성 명사로 하면 악이라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남성 명사로 하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악은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사탄은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게 영적인 센서를 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은요, 감정이란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분노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차용해서 자신이 은근슬쩍 거기에 거짓을 섞고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 때에는 죄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편법적으로 살고 다 그렇게 쉬운 길 가더라. 괜찮아. 너도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아. 사단은 그렇게 죄를 쉽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범하고 난 뒤에는요, 달라요. 그때는 정죄해요. 야,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 죄를 그때는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어요. 정죄하고 비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정죄할 때 공동체가 깨집니다. 이간질 당하거든요. 공동체가 분열돼요. 마지막 그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세 번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어요.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바로 궁극적 목적이 이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바로 사단을 예배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워야 해요. 무엇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더 깨닫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여러분, 복종하는 게 어떻게 복종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배우고 알고 또 암송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게 가져가야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끊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중심을 둘 때 우리가 그 유혹들을, 그 악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 바로 그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원시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의 성취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 안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세상은 자기 증명으로서 이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십자가의 은혜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졸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어제 목양실에서 이 기도문을 여러 번 읊조리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면서도 맨날 유혹에 빠지는 거죠. 맨날 죄 짓죠.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 유혹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안 돼! 말씀하시지만 또 넘어지죠. 그러면 그것도 3세 번이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사람이었다면 복창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더 이상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 죄와 싸워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이 더 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 첫 번째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더라고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자녀가 범죄를 계속 똑같이 한다고 너는 주민등록 말소, 우리 호적에서 판다,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해요. 오늘도 회개기도 여러분 하셨죠? 저도 회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기도는요,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유혹에 들지 않도록,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에 먼저 유혹을 우리에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유혹을 마주합니다. 거짓말하는 유혹,

0: 음욕, 음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참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나가야 합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를 마지막 독솔로지 송영으로 여기에 첨가하고 있죠.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내용을 볼 때 당시에는 이제 예배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모든 간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유혹으로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용서와 주님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돌이키는 자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교제를 긴밀히 가지심으로써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겨도, 명성에 손상을 입어도, 모든 것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인 자는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런 보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가져간 모든 쉼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귀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다양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 없는 또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너근 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했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내 집 아니네. 강원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오화평 트리오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1333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귀한 성임 해주셔서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멘.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재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존재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은 이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저도 기다리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조곤조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의 1집 음반에 실린 찬송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복된 주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필사할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엘버트 벤저민 심프슨 목사가 1897년에 발표한 곡으로 심프슨은 가사뿐 아니라 선율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여러분과 어떤 의미로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영어 찬송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이 찬송의 첫 가사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Step by step and day by day. 한 걸음씩 매일매일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크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새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요즘 서점이나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는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밴 말투와 태도, 생각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0: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세련된 말투나 많은 지식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성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걷고 그 걸음을 날마다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우리 안에 배어드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음악도 그러한 발걸음을 닮아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전개되기보다 짧고 분명한 리듬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이 반복되는 리듬에 따라 노래하다 보면 마치 두 발을 번갈아 내딛으며 천천히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꺼번에 멀리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뒤처진 채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이 찬송 4절에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네, 창세기는 에녹의 삶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성공도 명예도 능력도 아닌 동행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에녹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의 말과 생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한 걸음과 날마다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사하는 이 찬송의 문장이 우리의 손끝에만 머물지 않고 말과 표정, 삶의 태도 속에 아름답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애써 꾸며낸 태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에게서 배워나오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 걸음 한 걸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승리하신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번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휴식을 취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 들어차 있는 인간이라고 알아보기도 힘든 한 사람을 만나죠. 그는 벌거벗은 채로 짐승처럼 다니며 여기저기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몸을 잔뜩 구부린 채로 몰래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12명의 제자 중 베드로가 자신의 눈을 통해 본 대로 들려드릴 것입니다.

0: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제 직업은 어부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생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견줄 만한 사람은 없죠. 지난 몇 시간은 정말 제정신이 다 나갈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터져버리는 것만 같았죠.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심오한 내용으로 하루 종일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어제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예수님과 우리를 밀치고 다닐 정도라 저희는 강가에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해안에서 살짝 떨어져서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산비탈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로 강을 건너가자 하시고는 바로 배 뒤쪽에 누워서 잠이 드셨습니다.
1: 밧줄을 풀어!

0: 그걸 돗대 묶으라고. 바람 방향 보고. 자 세게, 더 세게 당겨. 아 안 돼, 이걸 잡게 날 좀 도와줘.
1: 제가 가려진 거야.
2: 바두가 전좀 가지고 있어.
3: 우리가 다 빠져죽기 전에 예수님 좀 깨워봐.
0: 예수님, 아 선생님 제발 일어나세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물 퍼내는 것 좀 도와줬어요.
3: 선생님, 우리가 죽게 돼도 신경 안 쓰시는 겁니까?
4: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1: 폭풍이 멈췄죠? 그냥 그렇게 멈춰버렸어.
0: 믿을
1: 수가 없어.
4: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대체 얼마나 더 보고 들어야 너희 눈이 열리겠느냐? 우리 모두 지쳤으니 다들 노를 내려놓고 아침이 되기 전에 좀 자두는 게 좋겠구나.
1: 이번에 대체 누구시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 거지? 그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야.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0: 맞아.
3: 이제 좀 자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버렸어. 지금 일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1: 그래. 내일 일어나서 얘기해 주시죠. 자자.
5: 저는 모험을 좋아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심장이 뛰고 다리가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고 물살이 바뀔 때는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폭풍 속으로 사라져갔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별이 반짝이는 것을, 호수가 잠잠해져서 그 별이 비치는 것을 넋을 놓고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번 보지도 않으신 채 그대로 다시 잠이 드셨죠. 곧 할 말을 잃은 우리 12명도 잠이 들었습니다.
6: 살리바,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매일 술을 녹차가 되게 마시고 계집질의 노름에 네 인생 망치는 거야.
7: 아버지, 저 노름에도 따면 따지 잃지 않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저는 딱 적당하게 놀고 적당하게 쓴다고요. 자, 여기요 아버지. 용돈 드리는 거예요. 저 돈 많다니까요. 아버지 한 달 일해서 버시는 거 전 한 시간이면 돼요.
6: 아들아, 네 어머니도 걱정하고 있어. 오죽하면 네 어머니가 아는 모든 신께 기도를 하겠니. 우리는 네 돈 필요 없다. 우리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야. 넌 피곤했어. 난 그게 너무 두렵고 걱정되는구나.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응?
7: 저 다 큰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오겠다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주세요. 제발 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저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직 초저녁인데 녀석들하고 좀 놀아줘야죠.
6: 아이고 여보, 난 우리 아들을 잃을까 두렵구려. 이제 더 이상 내 말도 안 들어. 신들께 기도를 올리는 수밖에.
7: 나하고 내 친구들은 좀 자세히 보고 싶거든. 아, 나중에 거기서 몇 명 골라보자고. 여기 음식하고 술 좀 넉넉히 가져오셔. 먼저 배불리 좀 먹고 신나게 놀아봐야지.
8: 아, 저 여자 좀 데려와봐. 내가 돈 낸다.

0: 살리바,
1: 내 친구. 내가 사냥하고 하고 싶은 사업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내일 날 찾아오게. 자네한테 아주 구미가 당기는 거래일 걸세. 응?
2: 난 자네가 제안하는 거래는 언제나 환영이야.
3: 우리랑 한잔하세요. 아니, 한잔만 해서야 되겠어? 마음껏 마시게. 사업 얘기는 내일 해도 늦지 않으니까.
1: 아, 좋지. 사업 얘기는 내일 하고 오늘은 마음껏 즐기자고.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세요.
4: 네, 좋아.
3: 네. 우리의 사업과 넘치는 돈을 위하여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고 친구들. 여자들도 있고 신나는 음악도 있다네.
5: 이것은 살리바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아무리 악랄한 일이건 상관하지 않고 저질렀고, 그러다 보니 마음뿐 아니라 몸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힘은 세지고 성질은 고약해져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마저 그와 마주치기를 꺼려했습니다. 곧 그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편히 잠들 수 없게 돼서 그의 눈은 항상 노랗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흉측하게 늘어지고 주름은 깊게 파였죠. 살리바는 더 이상 쾌활한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살리바가 나타나면 다 흩어지고 그를 몰래 피하기 일쑤였죠. 설상가상.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어갔습니다.

0: 야, 살바야. 문제 생기기 전에 빨리 나가자고. 그가 우리를 보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돼.
1: 아야! 도망가라 봐! 내 술 한 잔 안 받고 말이야. 무서워서 도망치는 쥐새끼가 된 꼬라고 했대. 내가 지들을 잡아먹기라도 안 돼? 다 가버리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민자! 여기 내 친구 게르바랑 내가 먹게 주문 받아야지! 메시, 어서 가서 특별한 술, 알지? 처음에 빨리 잠들 수 있게 말이야. 일단 기절하고 나면 군인들을 보내서 끌어낸 다음에 무거운 쇠사슬을 감아놔야 한다고. 저놈이 깨어나면 미쳐 날뛸 게 분명하니까.
0: 아, 안 짜고 친구. 건배 해야지.
1: 날 피해서 그동안 어디 있었나?
0: 아이, 아, 나야 항상 바쁘지 않나? 시간이 도통 나야 말이지.
1: 준장! 한 잔 더 가지고 와! 계속 따라 봐. 돈은 게르바가 낼 테니 걱정 말고. 맞지, 게르바?
0: 아, 아 당연하지. 마음껏 마시라고. 응? 메시한테 술 더 가져오라 그래! 음악도 좀 깔고, 응? 어? 내 친구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는데 말이야.
2: 뭔가를 탄 그 술은 처음에는 살리바를 차분하고 순하게 만들었지만 곧 벌레와 뱀이 다리로 기어오르는 환각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말을 더듬고 몸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마치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메고 정신이 혼미한 채로 살리바는 술집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쇠사슬이 살리바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곧 엄청난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언덕 쪽으로 벌거벗은 채 도망을 쳤으니까요. 그의 몸은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해가고 정신이 들 때면 몇 번이나 이 악몽을 끝내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며 노예와 같은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0: 있다. 예수님과 저희가 탄 배가 호숫가에 닿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뭔가를 봤는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은 없었지만 그것을 묶고 있던 족쇄는 여전히 벌거벗은 몸에 채워져 있었죠.
1: 저게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다들 칼이랑 무기 달만한 걸 찾아봐.
2: 아, 그래. 야, 없으면 노라도 잡아.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 같아.
3: 내가 저 사람과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무기를 내려라. 나와 함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4: 주여, 제발 저희 때가 이르기 전 저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제발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3: 이름이 무엇이냐?
4: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수가 많아 군대라 부릅니다. 제발 간청하오리, 우리를 지옥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높으신 주여, 우리를 저 언덕에 있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3: 가라.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와 저 돼지띠에게 들어가라.

0: 내집 때가 왜 저렇게 날뛰지? 저 아빠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아니 어떻게 구해줄 수도 없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1: 저기 어서 가서 주인한테 말해주자.

0: 주야, 진짜 제 주인이십니다.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귀신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꿀이 많이 흉측하죠. 저 혹시 좀 가릴만한 천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저희 아버지 집에 들러주십시오.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여기 제자분들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1: 그래, 초대해 주니 고맙구나. 마침 나와 제자들도 시장하던 차였는데 어서 같이 가자꾸나.
2: 선생님, 저희가 저 사람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1: 도마, 전혀 위험하지 않단다. 자, 봐라, 이제 이 사람은 평온을 되찾지 않았느냐. 자, 다들 이제 살리바의 집으로 가자꾸나.
3: 저희 모두가 같이 목격한 일이지만 여전히 실감은 나질 않았습니다.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던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는 그 사람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가다니 말이죠. 우리는 눈앞에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도 없던 사람이 순식간에 점잖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온 그가 벌거벗은 자기 몸을 덮을 만한 것을 찾자 선생님께서는 바로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건네셨죠. 저희는 어리둥절하여 그저 그 상황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0: 예수님,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자,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1: 고마워.

0: 아까운 말이지만 우린 이 진수성찬으로도 충분하네. 이 가정에 다시 사랑과 기쁨이 넘치니 나도 너무 기쁘다네.
1: 아버지,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 남은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니다, 살리바. 넌 여기서 떠나지 않고도 날 따를 수 있단다. 네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며 사는 것이 나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저 나무 우상들은 모두 태워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여라.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2: 저희 온 가족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너무 큰 복을 받았네요. 저희가 섬기던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께 구원받았으니 말입니다.
3: 어르신, 사람들이 밖에 몰려와 여기 이 손님들과 얘기를 좀 하겠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데요.
2: 저 죄송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시 나가보고 오겠습니다.
4: 자,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 손님들이요.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5: 아, 그래요? 그 사람을 좀 만나야겠어.
6: 비키지 않으면 우리가 밀고 들어갑니다.
7: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0: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나와 얘기합시다.
5: 당신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란 말이요?
6: 그 돼지 때는 우리의 생계수단이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산단 말이오?
5: 우리 마을에서 싹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2: 제발 이러지들 마시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건 안 보입니까? 귀신에 씌워 죽은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내 아들이 이제 이렇게 멀쩡히 살았잖소!
8: 여러분이 손해보신 건 제가 다 보상할게요.
0: 나와 내 제자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머무르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 식사를 마치는 대로 떠나겠소.
6: 아, 빨리 떠나야 우리도 좀 편히 쉬지.
5: 맞아! 우리 마을에 절대 돌아오지 마시오!
6: 여기서는 당신 환영 못 받을 거요.
2: 이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오. 이분이 하신 일을 보시오.
1: 아버지, 그냥 두세요. 그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찾는 건 돈이니까 그것만 주면 돼요.
2: 아들아, 그렇다면 더 알려줘야지.
1: 하지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봐요.
2: 그래, 그러자꾸나.
9: 바로 그날 우리는 살리바와 그의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거라사에서 떠났죠. 우리 중 누구도 떠난다고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보낸 몇 시간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를 압도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살리바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해변 동굴들을 헤매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며 구세주가 필요한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셨죠. 살리바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구원은 오늘 당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특별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승리하신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출연 설영범,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는요, 세상의 낮은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빈민구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노년을 보냈는데요. 노년에 거동이 더 불편해져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찾아올 이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스는 세 가지 답을 했는데요. 첫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둘째는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셋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스가 말했던 그 위험에 점점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 이 진리만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밤 그 당연한 그 호흡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라타 프리즈 밴드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들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모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실수했고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다고 그렇게 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이자야 61의 빛을 비추시네, 예수 전도단 화요 모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Berkeley Got Wood가 함께한 Greatness, Chris Tomlin의 How Great Is Our God,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918번님께서 도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려주세요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나의 눈을 여소서, 장윤영의 알파 오메가, 조준모의 주빌리 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헤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도 썸머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는 달립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썸머 스페셜 뭐 매주마다 제 나름대로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좀 이렇게 주제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날짜가, 저희 이 지금, 달빛 가스펠, 요번 주 썸머 스페셜이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에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좀 빠르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죠. 7월 마지막 째 주서부터 8월 첫 주,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강준의 달빛 가스펠의 썸머 스페셜도 조금은 빠른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들로 좀 꾸려봤습니다. 물론 뭐 계속 바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그리고 이어서 깁티드의 친구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이 아침 일집은요, 1996년에,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1996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여성 듀오죠? 여성 듀엣, 아침으로, 아침의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왕이랑 되신 주. 지금은 한 분은 연주자로 또한 분은 솔로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기프티드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지금은 이제 예배와 또 CCM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고 계신 팀입니다. 기프티드의 친구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헤이의 이 장윤영의 1집도 꽤나 오래된 앨범입니다. 네. 오늘도 과거의 앨범부터 다양하게 최근의 앨범까지 다양한 곡들로 섞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썸머 스페셜 기간에 그래도 제가 사연을 못 읽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사연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2주 동안에 쌓여있는 사연들을 좀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팀도 상당히 오래된 팀이에요. 지금은 형제 듀엣이고요. 형제 듀오인데, 사랑 이야기도 형제 듀오입니다. 네. 근데 이 팀도 형제 듀엣이죠. 편곡, 연주 너무 잘하는 팀입니다. 뭐 각자 각자 지금 또 음악 활동, 또 사역을 또 하고 있는 팀인데요. 알레지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 없이 살수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은의 1분 1초도 듣겠습니다.

라디오에 주 없이 살수 없네. 오은의 1분 1초도 였습니다. 라디오 2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1분 1초도는 오은의 첫 번째 앨범 작은 손의 기도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편곡들의 CCM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다양한 편곡을 했던 시도가 있었던 CCM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예배 찬양에서 시작됐다기보다도 많이 보여진 모던 워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좀 활용해보는 그 편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찬양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에이맨 5집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첫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곡입니다. 이렇게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맨 5집의 첫사랑 그리고 현구 형제의 좁은 길을 걸어가 두 곡의 찬양 또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맨 오집의 땡큐 앨범 중에서 첫사랑 들려드렸고요. 현고 형제 1집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지 이 앨범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 였고요. 그리고 한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앨범 중에서 오 해피데이 였습니다.

기타와 보컬 이 둘만으로도 진짜 꽉 채워지는 연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그 즉흥 연주 라고 그러죠? 그 스캣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들도 나왔고요. 유혜림 자매님은 사모님이시죠? 또 유혜림 사모님은 CCM 아티스트이면서 재즈 싱어이기도 합니다. 소울 프런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진짜 한국 CCM 매좀 보물 같은 보컬이죠. 네. 보물 같은 보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주간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서머 스페셜 때는 제가 거의 사연을 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읽어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네. 7월 11일 공한시 46초에 아니 40초군요. 40초에 5015님 저희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썸머 스페셜이네요. 네. 윌러베 주님의 바다 신청할게요. 뭐 여러분 바다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썸머 스페셜은 제가 맘대로 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또 신청곡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인사해 주셨고 히스플랜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린 찬양을 또 이렇게 가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3590님 6418님 저희 또왕 애청자시죠.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과 안아주심 은혜를 느끼는 LA 아침입니다. 기도의 큰 강구 기도는 희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7월 13일 내 생일도 다 함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13일이 생일이셨네요.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함은 주님의 시선으로는 완벽하시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015님 또 7월 12일 날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제가 좀 바빠집니다. 그래도 출첵하고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015님이 왜 바빠지시는지? 교회 사역이 바빠지시면서 바빠지신 게 아닐까요? 네. 그냥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9507님 반갑습니다. PD님. 예, 저는 PD는 아니고요. 그 달빛 가스벨 토요일 주일 진행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샬롬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9199님 제가 기억했다가 꼭 다음번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6428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썸머 스페셜, 7월 12일 날 올려주셨고요. 사연도 쉬는, 좀 뭔가 아쉬운? 작년 7월에는 사연 쉬지 않았던 듯? 네. 어제 일도 가물거리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쫙 풀고 가고 있습니다. 9918님,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김도현님 곡만 자주 나와요. 다른 가수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곡을 훨씬 더 많이 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5015님께서, 목사님, 항상 옆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달빛 가스펠 항상 응원합니다. 와,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제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찬양곡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 저도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8510님. 네. 8510님께서 또 사연 올려주셨는데, 8510님의 사연도 너무 감동이에요. 강주현 목사님, 부산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분들에게 또 노래 선물 해드려야죠. 김명식 1집에, 김명식님 1집에 주를 기뻐해,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김명식 1집 영화는 사귐에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서울싱어즈의 구원열차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또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실 텐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가를 잠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행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휴가를 우리가 보낸다는 거는 아 지쳐서 나좀 쉴래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고 또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이퀄 여행 이게 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먼 곳으로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간에 잠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여전히 있지만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일정한 날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휴가를 올해 보내보기를 또 소원을 하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아까 못 들려드렸던 소울 싱어즈의 구원 열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때면 여름 캠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캠프하면 이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곡은 소리의 앨범에 있었던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썸머 스페셜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강중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 속에 한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잠시 접고 쉼을 찾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좋은 곳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의 휴식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새벽은 분주했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나가는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의 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영혼의 여름휴가.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온 길의 끝자락, 주님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처입은 마음을 은혜의 강가에 맑게 씻어내고 말씀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내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육신의 여름 휴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여름 휴가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그에게 벌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들이 마흔 날을 채웠으니 그리해야 비로소 그들의 향 넣는 일이 마쳐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일흔 날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다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을진대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뢰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보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놓은 그 굴무덤에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아뢰어 주시오. 이에 바로가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케 한 대로 그를 장사하라 하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어른들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승 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이때 마병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다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에 그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아다시의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여

있었는데 이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바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들판 굴 무덤에 그를 장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터로 쓰려고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우리에게 되갚으면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당부하셨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라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울었다. 마침내 그의 형제들이 몸소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과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취하여 올라가라 하고 명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습니다.

0: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또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지명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하고 경계가 있는 양강도 심파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거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6년도에 남편이 간복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살, 6살이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연했어요. 정말 못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북한에는 하물기관 차가 다니는 한겨울에도 비닐방망이를 하나 뒤집어 쓰고 가고 증명서가 없으니까 기차 빵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고 승강대 발판에 기어 들어가서 매달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장사 미천을 마련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중국에 건너와서 친구의 동생이 중국에 탈북했는데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주 마약 같은 그 혁명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러니까 이게 미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영화를 보라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랑 한 일주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두 권에다가 성경책 책자를 한 10개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누구한테다가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붙잡히면 아야 죽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는데 그래 배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지금 내가 요번에 배운 데 의하면 성경이 돼서 모르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잡히지 않게 하겠죠? 이러면서 가서 그러다가 제가 오래 밀수했으니까 경비대 애들은 다 알고 초소도 알고 하니까 군대가 불이 어디 순찰절에도 나타나면 이걸 압록강에 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 책을 무사히 가지고 갔어요. 그 큰 성경책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김치똥 밑에다가 파묻고 소책자들은 갖다 주라는 사람들이 내가 갖다 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북한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는 돈으로 북한 쌀을 한 톤 470kg를 쌀 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10년 넘게 제가 피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몽땅 뺏기운 거예요. 276만 얼마를 뺏겨왔는데 그 다음에 2만 7,600원이지 그렇게 탔어요. 그 돈으로 쌀을 싸자니까 19kg를 쌀 수 있더라고요. 가슴이 화가 났어요.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모든 돈인데 다 뺏어갔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저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 않나? 그런 반감이 나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다 빼뜨리 갈 수 있지? 아무래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애들인데다가 그동안이 조금 먹을 거 하고 돈을 장면에 쓰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그 친구 동생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건너왔어요. 3개월 후 성경 공부해야 한국에 갈 수 있는 줄도 잡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달을 공부하는 도중에 중국 조선 쪽이 밀고를 해서 저희가 잡히게 됐어요. 중국 장춘에서 잡혔는데 신고하기는 저 한국 간첩들이라고 신고했는데 우리를 장춘 국가안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조사해봐야 저희가 간첩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3일 동안 조사하다가 백산 구리장으로 넘겼어요. 백산 구리장에서는 점심시간

그러니까 하루 밥세 끼는 구리상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 해도 공부한 기간은 한 일주일 되는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 됐으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먼저 거기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어요. 막 쟤들이 지금 저기서 뭐 하니? 웃픈 거예요. 저로서는 막 무시랑 눈을 감고 계속 중얼중얼거릴까 막 이러면 웃었어요. 근데 하루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그 노래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눈물이 난게 아니고 노래 가사가 내 심정하고 똑같아서 애들을 둘을 북한에다 남겨두고 지금 걔들은 어떻게 있겠는지 막이 사람들이 있어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군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성경을 읽어도 조금 의미가 다르게 안겨오더라고. 공부할 만하니까 제가 붙잡힌 거예요. 저희를 배워주시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이야. 야, 내가 잡히니까 누군데 하소, 날 기르고 하나님 나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신 그 노래를 난또 성경을 보니까 대한민국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노래 뭐이다 하고 소리 계속 나를 그 노래만 계속 부르자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10월 24일이 아마 일요일이 된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좀 하자고 소리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바보.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잡혔기 때문에 꼭 우리를 살려줄기라고 구원해줄기라고 계속 그 다음날도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걸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이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순교하는 얘기하더라. 그래 나는 그 순교라는 거는 내 안중이 없고 죽는다 하는 말밖에 귀에 들려가지고 슬피슬피 계속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긴가 하고서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이 강제 북송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탄차가 가다가 구부러서라도 우리 다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 가면 아무래도 죽겠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핍박 당하기 전에 저희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처음 양강도 보위부지길 서에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의 시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막 불러내가지고 저를 다른 방도 아니고 복도 같은 데 세워놓고 다 옷이랑 땅 삐기가지고 그 밥하던 손일로 그대로 뭐 장갑이라는 것도 없이 막 자궁금사 돈을 감췄다고 자궁금사하고는 다리를 벌리고 띵띵거리고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숙이 돈이 들어갔으면 떨어지게 하라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심을 그까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는 중국에 가서 뭐 했는가 그럴까 교회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이러고 봤어요. 그 중국에 가서 우지하 가지 할 때였고 우리를 거둬주는 데였고 힘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참 힘든데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서 자기는 좋은 것 같아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넘어서 나는 한 해라도 안 믿었다고. 내가 저 어디 가서 사는 일이 그 공안이 붙잡힐까 봐 나를 거둬준다 해서 난 저기 가서 하는 체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감방에 들어왔는데 왜 제가 스치듯 공부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이게 왜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나를 더 죽이지 않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는 애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살자니까 할수 없이 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탈북한 지 두석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잡혔고, 그리고 이 자기는 한 3년 되고 전도사 공부랑 다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걔는 국가정부 전복 음모죄 간첩, 그거 제일로 해서 정치범 수행소에 끌려가고 저는 넉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는 아니 하나님의 모의고관이 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까지 저런 데 붙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머리로는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니까 저쪽 현일로 머리로 또 돌아가면 어쩌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탈북하지 다시는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째 이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 종교는 앞에 나고 갔다는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 왜 10시 되면 저기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밀수로 거기서 또 했는데 밀수로 그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랑 벌은 날은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장사도 잘 됐구나 막 이러면 나이 등 뒤에서 막 사기 나서 막 노래 부르며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참고 사는 도중에 다시 또 2013년도 가을에 또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쉼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애썼다,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용량을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영적인 쉼표를 찍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시원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에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50여 년 전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을 발굴했다고 하죠. 이 도자기들은 모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처음엔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릇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셈이죠.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할 수가 없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늘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이프로드의 목소리로 함께 첫 찬송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P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화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 난 말씀입니다.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것.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십일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설마 내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보면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근데

0: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우리를 찾으시며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트루바의 박창일 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0: 이어서 북한의 고향인 김지연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국내와 해외의 통일기도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흘림 없는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0: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인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곳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도 나오곤 했는데 1990년대부터 외화벌이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실태가 그 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1: 네. 이 한국의 외교부가 매년 이 30년이 지난 기밀문서 요거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일반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분쟁이 3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1994년도에 발생한 벌목 노동자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199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를 뭐 러시아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이 먼저 고려됐다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 당시에는 주로 벌목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다른 산업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종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권을 빼앗기고요. 이동은 또 제한되고요.
0: 네.
1: 감시를 받는 문제는 반복돼.

0: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이거든요.
1: 네.
0: 이거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실태를 보는 일종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발표된 보고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그때랑 시간은 30년은 지났어도 네.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빅 똑같다라고 아. 하는 건데요. 당시 러시아 벌목장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1: 네.
0: 북한은 과거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벌목 노동자를 대거 파견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숲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북한은 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약간의 상호 이해관계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당국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방의 벌목장, 춥고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요.
1: 네.
0: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벌러 간 노동자는 실제로 보면은 고립된 환경에서 통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여기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너무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0: 네.
1: 현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적잖게 나왔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탈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의 외교부가 조금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1: 아,
0: 하는 거죠.
1: 네.
0: 이 벌목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와 통제 또한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만 상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기대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이게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쪽 지원이 줄고요. 그리고 목재 운반이나 유류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1: 네.
0: 그때 당시에 벌목 사업이 위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생활은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텨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1: 네.
0: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그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숨거나 혹은 한국 공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숨는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0: 그렇죠.
1: 실제로 그 작업장을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내가 자유를 찾겠다. 내가 생존을 하겠다.
1: 네.
0: 라고 하는 그 욕구가 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1: 네.
0: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탈출한 그 북한 노동자 신분이 없습니다. 여권을 아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권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증명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외교라고 하는 중요한 모두 이게 복합적인 모두
1: 네.
0: 얽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다가 아니면 유학 중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0: 네.
1: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참 많잖아요.
0: 그렇죠.
1: 30년 전에

0: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1: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식의 논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1: 이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0: 네.
1: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 관련 부처, 그리고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게 국제법적 그런 문제도 약간 결합이 돼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뭐 하면은 그냥 여기서 네. 마무리되면 아 그리고 해보자,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빼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당시 정부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즉 인권 문제로 보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게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치안을 잡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때 어땠나요, 러시아가?
1: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0: 네.
1: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차단하고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30년 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순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 뜻에 따라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한 이제 북한 벌목장 안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러시아 측도 아 이거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북한과 파견국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0: 네.
1: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견국 자체가 눈 감으면 착취가 계속될 수 있고 문제를 또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이런 보호장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근데 아까 중국으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건가요?
1: 네. 중국은 조금 당시 러시아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0: 네.
1: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국경을 좀 맞대고 있지만 정말 좁은 거고 그 중국과 북한은 한 거의 1600km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이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데
0: 네.
1: 그리고 탈북민 혹은 불법 월경자 이 문제에서도 북한과 협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노동자는 한국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외교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막점 막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송환되면 단순히 해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로는 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공포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1: 네.
0: 지금 요즘에는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양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 파견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시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문제도 핵심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장소는 벌목장에서 건설 현장 등으로 바뀌었지만 좀 똑같아요. 여권 관리, 뭐 이동 제한, 감시.

0: 네. 임금을 빼앗고 갈취하고 당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북한 러시아 현장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참 지금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0: 네, 중요한 건 파견국의 책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나 혹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압수하거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감시 문제, 특히 이게 신분 문제, 이거를 약간 그 파견국도 우회하고 있잖아요.
1: 네.
0: 오히려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1: 맞아요.
0: 있는 건데, 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 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모든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1990년대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 벌목장에서도 여권 문제나 감시나 탈출 신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도 비슷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외워버릴 수단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시시의 한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이 신장, 이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한 번에 네 시간씩 신장 기능을 못하니까 피를 골라야 됐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그는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야. 그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신장 콩팥 기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신장 중에 하나는 뭐 포기했고 하나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물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예. 그 소변 볼 때 물소리가 천국의 노래소리 같아. 그는 소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소변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었대. 감사하다고. 그는 지금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소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고요.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자고요.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아주 사강. 이 사람이 어느 햇살 좋은 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임종을 하게 됐대요. 젊은 날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질투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0: 당신들은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잘도 걸어다니는구나. 나는 햇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료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소중한 한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새소리에 무심한 것, 쏟아지는 햇살을 못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한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한 것. 제가 선부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깔보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를 못해. 은혜는 타락해서 귀가 멀었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그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무료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싸구려를 사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와 부산, 제주가 26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부산, 여수,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이 28도, 평양과 신의주가 27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석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독수리가 비상하는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더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94장, 새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합찬송가 394장, 새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점검하고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주대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7주간은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곱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 우리 순복음 성복교회 또한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시대를 살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교회를 금촛대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별을 붙잡는 예수님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곱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붙잡고 사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덟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역대 목사들을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농담하잖아요. 저런 사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왜 교회에 불러 넣었겠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의 뜻이 보이고 하늘의 비전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고자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생명나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그 생명나무,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인간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주님께서 화염검을 두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절대로 그 생명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생명나무를 찾은 일은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흐르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만국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만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방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치료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 땅을 치료하는 나무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생명나무는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생명나무를 열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는 얻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왜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믿으니 마라나타 신앙이 없는 거죠. 죽음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천국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믿어야지. 그리고 이 두 모습이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예수가 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데 그 생명나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자비요,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 긍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0: 이 땅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89장, 새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통합찬송가 389장, 새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침은 그냥 단순히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때라고 단정 짓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시간 동안 하루의 때가 벗어지고 또 하루의 피로가 풀려 맑아진 정신과 육체가 새로운 날을 맞는 아침. 새롭고 신선한 것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엿보기도 하지요. 이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온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가로등 불빛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약해집니다. 아니, 가로등 불빛은 그 밝기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가로등 전원 스위치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가로등은 어두운 밤에나 필요한 빛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빛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로등은 당연히 꺼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속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밝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대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능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신앙이 가장 독실했던 존 퀸시 애덤스가 한 말인데, 애덤스는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아꼈습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틀째인 1816년 9월 26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존 애덤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에 더없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대통령도 주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이끌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실 것과 위정자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여호수아 홍해에서 끝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그냥 홍해 갈라서 건넜으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만 없었으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홍해와 시내산에 안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 이땐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죠, 이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홍해에서 끝내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인 거 아세요? 아,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요 은혜기도 하지만 섬찢한 거기도 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뺑뺑뺑뺑뺑 돌리셨는데 하나도 안 바뀌셨어.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야.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거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뺑뺑뺑뺑뺑 돌라도 결국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분이세요. 피해갈 길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굴복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집요하신 분이세요. 40년 걸려도 하시고요. 80년 걸려도 하시고. 아, 이 문제는 그냥 해결 안 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뭐 딴 걸로 내가 헌신하고, 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셨으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돌리시는 분이세요. 집요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홍해 한 번에 끝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요단강까지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홍해로 족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담대함입니다. 가라 그랬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이 말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이 여호와 앞에 거룩해라, 여호와를 만나기를 준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시내산에서 필요했던 요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즌이 되면요 우리 안에 부어줘야 될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냥 거룩함, 갈망, 또 하나님을 만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은 모세 때 굉장히 중요했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냥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간에 들어서면 그런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것은 단순히 거룩함에 대한 갈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 친밀함, 깨달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담대함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에. 여호수아의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와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그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또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아, 그때는 좋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그 말씀 깨달을 때는요 담대함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그잖아요. 아침에 콰이어 타임 하는데 담대한 내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씀 깨달으면 돼. 와,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가더라.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구나. 막 그 은혜와 막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 없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오후야, 오후. 아침에 그 기름부심을 받고 오후에 직장에 갔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가더라.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꺼내면 안 되나? 이 얘기 꺼냈다가 무슨 처지를 당할까? 막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시즌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그 시즌에 있을 때. 일단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누리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모르니까. 그런데 오후에는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읽었어. 와, 하나님 그러시군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이거 깨닫는 데는, 뭐 담대함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아침에 그 말씀 읽고 묵상할 때는, 나도

읽을 때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안 돼. 그때는 다된것 같은데, 이때는 노라고 얘기하려면요, 굉장한 대가를 치를지 모르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담대함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시즌을 이뤄나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함. 주님, 내가 이것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아침에 모세 때 하면 되는 거고, 오후에는 다른 종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5절과 9절에 보면 동일하게 두 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과 9절 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이 기름 부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한 거 봤지? 봤지? 예, 너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약속. 이 약속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은 여러분 단순히 배포가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노우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책임지실 거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함께 할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노하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간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라면,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여기서부터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맡겠어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시즌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러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나? 이게 다 이어져 있죠. 처음에 가라 그러셨는데 이 가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담대함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시즌을 갈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믿음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5장 2절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할례받은 할례를 갓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전쟁 끝나고 해야지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이 앞에 있는데 당장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 모세에게 이렇게 명했거든. 이 말씀 순종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돼. 지금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어떻게 하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믿음의 도전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 아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 갈등 가운데 여러분 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이 갈등 가운데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다면 말씀을 안 읽으신 거야. 말씀을 읽은 사람은요 계속 이 갈등 가운데 껴요. 현실을 보면 이거 말이 안 돼, 미친 짓이야.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 돼. 이 사이에 이제 끼는 거죠. 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현실을 보면 이 전쟁은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
현실을 보면 여리고랑 전쟁을 해야

돼. 말이 안 돼. 항상 이 사이에 끼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사이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나 안 되나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앞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 걷는 거. 그것밖에 못 해요. 할례 받으면 뒤뚱뒤뚱 걸을 수는 있어. 그 이상은 못 해. 뭐할수 있냐? 예, 걸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걸어서 돌아라. 많이 걸으면 힘드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래서 7일 동안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요. 일곱째 날이 됐어요. 조금 아물었어. 오늘은 일곱 바퀴 돌아라. 일곱 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도저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경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 아세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전쟁 끝내지 못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게왜 필요하냐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경험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의 종교. 예. 경험되지 않은 건 실체가 아니야.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반드시 갈등 사이에 낀다 그랬죠.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며칠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말씀에 깊게 들어가면서 말씀에 진짜 재미가 들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고민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관두자니 좀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관두면 큰일 날것 같고.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그랬을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떡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을 때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때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후에도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행하셨지. 이 오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야.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노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고 모험이고 말이 안 되는 짓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보면,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경험들을 보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이 앞에 성을 무너뜨리실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이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가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비결이라는 거예요. 단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지키려고 애써 보세요. 순종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요소. 여호수아의 시간을 지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예. 누가 명령한 율법?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모세가 전한 율법. 여호수아는 여러분, 철저하게 모세가 전한 것들을 그대로 행했던 사람인 거 아세요? 오직 했으면 여호수아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모세의 종이야. 모세가 하는 대로 다 해.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요, 자기 혼자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멘토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시즌을 갈때 아주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가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 더해져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주위에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앉아

여정을 하죠. 저도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 크게 그 두 가지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간과 여호수아의 시간이 정말 있었어. 모세의 시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수학과를 다닌 건지 신학과를 다닌 건지 모르게 맨날 한 게 뭐였냐면 성경 연구하고 신학책 읽고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거라든지 신학적인 기초는요, 그때 다 형성됐어요. 그때 다 형성됐어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준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정말, 정말 많은 책들과 정말 말씀과 이거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이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니까 딱 대학을 졸업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딱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현실을 딱 맞닥뜨린 거죠. 딱 현실에 맞닥뜨렸는데 이 대학에 있을 때 도서관에서 형성된 신학과 신앙과 현실에 딱 마주쳐서 해야 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야. 아무 학교 다닐 때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있나? 뭐 공부 안 해, 뭐 시간 뭐 내가 좀 마음대로 써도 그냥 조금 학점 덜 받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건데 현실에 딱 나가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게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될 건가 안 될 건가가 하나하나가 전쟁이야. 하나하나가. 이거를 예스를 해야 되느냐 노래. 아 옛날 대학 다닐 때는요 그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냥 예스해도 그만 노해도 그만 나한테 오는 게 그러니까 피해 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피해가 안 와. 근데 실제로 현실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예스 하느냐 노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요 제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넘어졌습니다. 예.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모세의 시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돼요. 아무리. 그러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유학 가서 이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셀 교회였어요. 근데 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셀 모임을 가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번 주에 잘 지냈냐? 말씀은 다 읽었냐? 퀄 타임은 했냐? 너 지난주에 네가 쉐어하기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제대로 했냐?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여호수아의 시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 이게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야.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가 셀교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 시즌만 가도 안 된다는 거. 아, 뭐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와서 보니까 뭐 예배도 뜨거워 뭐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애가 예배도 좋아 말씀도 좋아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뭐 좋아 그러면 이제 다 된 거라고 해서 천만에 천만에 이거는 그냥 모세 시즌인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죄송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신앙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깨닫고 머리만 커진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에 조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셀에 들어가면 당연히 괴롭습니다. 왜? 체크하니까 자꾸 찌르니까. 아닌가? 요즘 셀들이 좀 약간 군기가 빠진 것 같기는 해. 셀들 잘 찌르십시오. 왜냐면 그래 사람이 삽니다. 제대로 살았는지 찔러봐야 돼요. 예. 말씀 묵상 제대로 했냐 일주일 동안 제대로 기도했냐. 야, 너 지난주에 뭐 이제 쉐어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이거 제대로 했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찔린다 그랬는데 이거 앞으로 내가 예스할지 노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좀 힘들고 아 그럼 너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제대로 결정했냐 다시 확인해보고 계속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요 여호수아의 신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생각처럼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서 앞에 가준 사람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붙잡아줘야 돼요. 계속 붙잡아줘야 돼. 야, 너 요즘 보니까 계속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왜 빠졌는지 아냐? 기도 안 하니까 빠진 거 아니냐? 왜 빠졌는지 아냐? 말씀 안 보니까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끌고 가서 말씀 보게 하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얘기 그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요소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신앙인들은요 정말 부평초 같아요.

0: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어. 뭐 대단한 영적인 세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영적인 세계에 계셨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없어.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신앙은 영계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아,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계속 찔러줄 때요, 그 찌르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교만하게 나오지 말고요. 네가 뭔데 나를 찔러? 나도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나는 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넘어지면 아파요. 오래 걸려요. 40년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시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본 사람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니까 다 돌아오면 탑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보고 경험한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우남교회 권성훈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구 위기 속에 비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멈춰 서로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남북의 대치 속에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살필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민족을 눈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절망을 넘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란 사실을 자랑할 순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군가

누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할 거리가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멋지게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매 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는 하이든도 참석했는데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깊은 신앙이 그로 하여금 대작을 작곡하게 한 영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성경 구절은 조금 길지만 걱정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예는 근심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벗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삶과 기도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들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한 화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속에 마을의 전경과 함께 마을 사람 한 명을 그려넣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그려넣을까, 이 마을의 귀염둥이를 그려넣을까 생각하던 중 결국 화가는 그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니는 청소부를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마을의 청소부에게 가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 그릴 준비를 하며 청소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청소부를 본 화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심지어 옷도 허름한 옷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부의 모습은 화가가 그리려 하는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가가 원했던 건 신사가 아니라 평소 마을을 열심히 청소하던 먼지를 뒤집어 쓴 청소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데요. 내 노력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랑삼아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선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뉴스에서 가슴 먹먹한 사연을 봤는데요. 중국에 사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 넘죠. 아버지는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 다녔습니다. 길에 뿌린 전단지만 8만 장이 넘고요. 아들 사진을 달고 달리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폐차시킨 그 오토바이 숫자가 벌써 자그마치 10대가 넘는다고 해요. 무려 5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나 도는 거리를 달린 끝에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서 끌어안고 오열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먹먹하게 지켜봤는데요. 와, 50만 킬로미터요? 오토바이로 달린 이 50만 킬로미터, 아버지의 사랑의 그 거리겠죠.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눈물겨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걸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은 20년, 24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을 달고 비바람을 맞던 그 아버지의 애타는 눈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 아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크룩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영어 찬양까지 아카펠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고야만은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오프닝에서 나눈 그 아버지의 20년이 넘는 그 세월처럼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겠죠? 손경민의 충만, 그리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어노인팅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실 우리 주님이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간절히 찾아 헤맨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앞으로 축복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간이 있다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한 학기를 쫙 야곱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남는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여러 영화 보고 나오면 영화 장면 중에 좀 클라이막스 장면이라 가장 멋진 장면 뭐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듯이 야곱의 인생을 쫙 한번 주마등처럼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제일 야곱의 인생 속에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을 기록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꼽으실까요? 항상 드라마가 가득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우리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뭔지를 정의를 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장 1절에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조들 아벨부터 에녹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 구절, 어떤 사람은 세 구절,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 여덟 구절 정도를 활용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모습이 믿음이었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보았기 때문에 제 안에 항상 물음표가 하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딱 한 구절만 남겨요. 히브리서 11장 23절. 근데 이렇게 말해요.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시온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믿음의 야곱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한 장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장면, 마하나임의 장면.

야곱의 가장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엔타이클라이맥틱하지 않아요? 에게게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11장 말씀 항상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 히브리 기자가 뭘 잘못 알았나? 왜 손주들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을까요? 히브리 11장 21절의 말씀을 그냥 히브리서에서 찾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야곱의 삶 속에서 쭉 중요한 장면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 말씀에 쏙 빠져서 야곱 마치 야곱이 내가 야곱된 것처럼 그렇게 막 몰입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 48장에 와서 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썼는지 나름대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된 저의 알문 아닙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왜 야곱이 이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완성,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장면 속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인생 속에는 사실은 11장 히브리서 말씀하는 아까 말했던 앞에 있는 축복하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집행이 짓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야곱을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상징하고 있다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journey였던 것 같아요. 축복을 찾아서 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의 신기루를 찾으려고 정말 한 평생을 다 그 순례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나 삼촌이 주는 축복이나 아름다운 여성이 줄 수 있는 축복이나 물질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 아들들 손주들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축복되시는 그 축복을 야곱의 인생 속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알므로 축복해줬기 때문에 그 축복은 놀라운 의미가 가져 있었고요. 지팡이 짓고 예배드리는 인생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기의 약점들이 자기의 죄성들이 감춰지고 은폐되고 잘 포장되어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지팡이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가 보아도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쩔뚝거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 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야곱의 마지막 손주들의 축복에 세 가지 저는 이 깊은 심오한 알므로 축복하는 것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며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자 총리 대신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사하러 온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도 야곱의 인생의 끝이거든요. 이 축복을 하고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거의 이제 이 두 손주들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은 할아버지의 오른손,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의 왼손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두 손주를 축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 두 명을 데리고 온 아들 앞에서 요셉 앞에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우리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을 얻고 바꾸어 얹었다. 엇바꾸어 얹었다. He crossed his arms.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오른손이 왼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아들한테는 왼손을 작은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이 바꿉니다. 그 순간 그것을 목격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요셉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 우리 아버지 참 이게 참 치명가 노망이 들으셨나. 아니, 큰아들, 첫째 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왼쪽으로 축복해야지.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고 부유하고 배경 좋은 자가 권력을 쥐어주는 그 세상 속에, 애굽의 문화 속에 요셉도 익숙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손을 엇맞췄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죠?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유프미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그럼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노발대발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엇갈린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한 평생을 축복을 추적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야곱이 32장에서 끝이 아니라요, 32장부터 48장까지 거의 이제 야곱의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아들들의 스토리만 나와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손이 엇갈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Crossing his arms, 하나님을 대신하는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알므로 체험하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 하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항상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엇갈리게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시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합리적이시고 공평하시고 제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표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제 인생은 1단계는 여기, 2단계는 여기, 3루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반듯한 계획, 우리의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의 축복이라고 느꼈던 우리들의 생각을 과감 없이 손을 엇갈리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뜻을 가로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했고 아버지를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엇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깨뜨리실 때 화를 내며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망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딸아,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너의 삶 속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단호한 대답,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어. 혹시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건들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계세요? 혹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땐 그게 암선거고요. 어떤 땐 그거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들이 원치 않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의 방식이나 아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대로 손을 엇갈리면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첫째 아들에게 왼손의 축복을 주었던 이 야곱의 축복은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축복하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15절에는 저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성경, 우리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은. 그런데 원어 성경은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르신다는 파란색 단어, 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뜻은, 그 단어가 한 167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167번 중에 거의 100번이 다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맞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오랫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3대 조상 중에 세 번째였던 야곱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호와는 내 목자였어요.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단순히 기대에 어긋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을 잘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공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존할 게 없는 게 양이 목자를 향한 그 마음을 야곱은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한평생 일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감성으로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목자의 이미지, 양의 이미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아주 심각한 영적 모욕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 목자시면 야곱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나 고양이가 아닌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양으로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평생 목자처럼 이끌으셨다, 기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동물 중에 스스로 집을 못 찾아가는 동물, 혼자서는 먹이와 물도 찾지 못하는 동물, 기생충과 포식자 앞에서 방어의 무기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 24시간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 양.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야. 내가 바닥에 처박히고 내 인생의 발을 묶어서 약복강가에서 쩔뚝거리며 피눈물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심지어 내 환도뼈를 치셔서까지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추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야곱은 손주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며 자신은 양이라고,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규칙을 스스로 찾아갈 만큼 똑똑하지도 못한 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전적인 은혜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 손주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은혜로만 사는 축복. 마지막으로요, 이 축복 속에 야곱은 그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0: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주는 복이 뭐냐? 내 이름 야곱,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그 이름을 칭하게 하세요. 그 이름이 따라다니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그 창세기에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정체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주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내려주시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주시는 엇갈리는 축복이었고요.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은혜의 축복을 야곱은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고 싶었고요.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인생의 축복을 손주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이름 석자 나는 것, 학교에서 1등해서 우등상 그 상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 내가 뭔가 하면서 누구나 다 알려지는 그 존재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나고 잘되고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름 석자가 잘 알려지는 그 이름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야곱은 그걸 위해서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했던 건 뭐냐면 원래 그 이름 속에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이 마지막 축복 속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축복한다고 말하거든요. 20절에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라. 첫 번째는 근데 두 단어 안에 엘자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야곱은 그걸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어요. 야곱은 야곱이 되려고 한평생 노력했다고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약삭빠르게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움켜쥐며 경쟁하며 싸우며 넘어뜨리며 살아왔어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아서 이기는 사람. 야곱은 그 손주들에게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네가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너희들이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라. 야곱보다 더 위대한 야곱,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흘리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예수님, 고엘, 우리의 구속되신 그분, 모든 사랑과 생명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깊은 수렁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저주를 받으신 그분,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 그리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같이 되고 므낫세 같이 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엇갈리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만 진정한 삶의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은혜, 축복.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정체성으로부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과 15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공동체 21번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 녀석 이름을 아시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녀석 이름이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통통한 엉덩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를 갖다가 좀 앞면도 옆면도 다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네. 생김새를 자세히 보면 몸은 통통한 정도를 넘어서 갖고 좀 많이 뚱뚱해요. 그런데 날개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벌처럼 생겼는데 얘가 과연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호박벌은요, 공기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거는 고사하고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조금 버겁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박벌이요,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1600km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여기 광주에서 서울까지 5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호박벌이 일주일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5번을 매일 이렇게 매주 왕복하는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생긴 거는 뚱뚱해서 날지 못하게 생겼는데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대답을 알아냈습니다. 이 뚱땡이 호박벌이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울을 안 보기 때문이래요. 거울. 얘가 거울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호박벌이 거울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어떻다? 뚱땡이구나. 난 날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얘는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뚱뚱한 걸 알아요 몰라요? 뚱뚱한 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고 그냥 날아다니다 보니까는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 물론 호박벌이 날도록 창조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꼭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죠? 다 화장 잘 하고 오셨죠? 네. 거울 보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나의 과거의 실패,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쓴뿌리,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역시 나는 안 돼. 그것 봐, 나는 못하잖아. 그것 봐, 내 인생은 끝났어. 그것 봐, 난 아프잖아. 이러한 모습.